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소 조내 쿠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탁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르마 치고 탁바르투 겐군 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겨구 랑을 국송라 쇼겹구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1: 뗀고 뒤 견견 내부 치고 징경아 록세 튠세다 발라 요세 로그이다 보고서 제조 세바다 징경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발라비 규제 세비 파산 방립기 강반 제조다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간점 렘부터 点자 땡고 송주 다 까바 기신 강의 친구다 워키공빈 작자다 대급 신부소 소다르타 매수 종급기 개과라 뭐부 거리요 뺀고 치고 시 징갱아 강배 남의소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뺀고 치고 나 매선 지시에 도시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다 매선 지시에 다 요새 균점 줘부소 시규 뺀고 치고 出 징갱아 매는 샹도 시규 뗀고 시고 뒤 레니르 시린 매 피주 시바다 차라 잡소 매규기 년게 정신 뗀베 레가 시규 뗀고 시고

0: 제주 가르쳐줘.
1: 공을 내 당시 세빈 중천 랭제기 저라지 사원토 지후내 비신로샤 디내 비신레베지러 정주미게 조심제샤 미망구하고도와 等到
2: 中专没了，每个人做起大小，都是得对。咱俩的当到庄瑞了，把没做生病。军部还在院内，三年的代表来去嘛的，中专两届士兵的检查院内，毕竟的那边是我，庄瑞来去嘛的。一年，庄瑞的英语考得过关了。庄瑞给俺来吃啥药呢？英知没的，啥不写不写。
1: 唐德阳，俺做这回事的，天天俺那做，见他麻了，最就是也是。让给钱喏，俺吃点的开零过来嘛的。
2: 哈，公儿，定也休息没松，跟着兄弟唐德进大麻了了，俺都喜欢闹着去，拉不就是蒙古药水。马赛。
0: 기랑
2: 그 진진이
0: 세쇼시 진진이 태국 가서

미진기 내가고 장면 나로 심히 가샤유 미큰저지니 네 상하나 주비시고 네 세세티티 동그리 그렇게 해줄라 라게 마태지 영지 통역도 쓸어 다가에 죽다가 진쉐빈게 네 상하나 주시야 庄瑞 你要让咱们大姐让他从一起去一年两个月了扎不拉自己就好多天马车清玄兵你们都预备给灭地别急中川两界的主意没到卡里哼天都见得清楚嘛是呗给我听这枪擦不是呗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 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퀸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낭 차라 용장 취 서동 효 균낭 수부르 정다르 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티치

0: 같이 했어.
1: 같이다. 같이 없이. 더 놓치기도.
0: 고빈, 영과 감디 상회 권자 조어 어디지? 칠로 어디 동의다 직부지? 계시디 같이 없이 너 년도고 남 상용 그렇다. 저, 딱 근데 저래.
1: 동매 지시다 라다시.
0: 넣어, 하고 있어.
2: 魏兆，这菲菲，这给我奶奶提了一下。
3: 让明姐姐别给丢啊，咱俩得也都给丢，俺俩不咋累。

0: 달라 대샤. 농담도. 돈을 다 잡아 회회 시작 다 그렇지야. 왜? 아차. 나중에 여러 개 대시 두자. 저기 여기 대샤.
1: 미디 임지. 칭하랑 과이메 대시 중에.
0: 칭하랑 과이메. 저기 여기 대시 신거리.
1: 다리 있는 게 훨씬 통증이. 랑비가 그대도 아.
0: 장난담에. 또 죽다. 피미에 비해서 또 여다 자신.
1: 이제 스스지야.
0: 영아. 내 하고 있어. 신화랑 업주 자라대원의 표시샤. 이내 영지미 기동도.
2: 你羡慕什么呀？快碰对云呢，卷他的云没得就这。

0: 준다. 영준이 일어나줘.
1: 공을 나 있는 당 다음에 이 혼수 중도 없이 용이 나다 하고 마셔서니 제스미야 요마시
0: 뒤셔 랑게 면포베 고고당 도없이 남자마시 니아라수니 땅샤유
2: 등음이 숨게 참러 나가 가다지네 쇼니가 졌어
3: 유럽 조세 예 조세
2: 어
0: 유럽 조세

구조말라 영림이 라주 이니 주무르샤 내시나 영림이 리게나라 기억을 맵자 마리 구조말라 계란게 맛이 하루 나루 내 쇼딘 줘 인지 잘 오나로

0: 교계 셔야르 미수 규시디게기 니구신 예상과 신화라리스기 제단 안주 퇴임한 쇼업체 모두 자주 처리 신수회
1: 참가레카스 변조 뉴십 주친게 미등 미두사 제단 크란트 파친게 시환노 체스구다
2: 레스
1: 자 근데 친구
0: 안주 랑가가 시민상마 딱지 제비 랑가 숨기 시민상마 미 돌격 다샤 다들 라세 세베 미 쇠베 가르샤
1: 랑게 미트 협단제 제십 지슈 칠동 구지 청간다 놈루세 년법 창무 뒤에 당고 추주 당고 내 순배 발기 년법 조사제 비급기 머저 창무 제주 야호치
0: 영아 하고서 오래하자 조준이와 졸라셔베 응시라샤 디 캐시방 다리스기 어구들라라 냠스나로 슈구기 랑가로게 어구들랑 호신구 여러버
1: 용아 니에콘 슈가 친쵸
0: 용아
1: 수니에 가로지스 니에랑 카디자샤

0: 玄彬，把那染针带到门上。
1: 뭐야, 드스?
2: 동이다. 샤먼스턴다.
3: 레스.
4: 샤오리 오더라님도 민가치 무대.
5: 오더라콘 오츠메저.
4: 나다 아마리 심레 마치.
5: 야벤하라니게 세단에 어자치녀도.
4: 네데노 디랑 심레 마치. 오더라를 세단고 치마시. 나 세단고 치부도아.
5: 야매는

0: Bagbar Zhu Langbatang, Seki Keba Soki, Bagbar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ala Pipta, Nye Tongala Pipzi, Ribu Miba, Chudang, Pichu Nangcho, Bagze Lunjum Dang, Lunjum Tumba, Bagbu Seki Keba Soki, Bagbari Nedula, Yufang, Bagbu Zangsi Kani, Ribu Miba, Chudang, Pichu Nangcho, Yufang, Bagbu Zangsi Kangi, Wenduki Jijetang, Chile Mine, Bagbari Nedu Kala, Dakunchi, Yufang, Bagbu Zangsi Kani, Geyungi, Muji Tempashi Yibe, 계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초 유방 박구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비네 실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글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1: Tiringa zu lo yeba zhu l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e nyongs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u.
2: Ti shabsha zhu ode jik tsu dosh taro nani nani dwe?
3: Dewa shushtu wala.
2: Naze?
3: Yangu shushtu.
2: Chanuk lemba di tiku dwe?
3: Da di hongo ma shu wala.
2: Ti lo yeba zhu lam ane kira liya kuya ine.
3: Nasi nasi.
4: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지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어 대회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짐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2: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라
4: 그래서
5: 너 한국어디냐 건달랑 사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뒤케야 참부휴 리지바 균디 총고르소 치뒤케야 참부휴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레부 신문 토베마체 모동양 갈부신외토 칠주뒤 여기 파주 니고치쿠이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티니 동맹가신인라 슈누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원당 르두추 콩제 콩부신신 지도기 가철라 청년 충교로 수와시 타디슝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외 치도 심주탕 사비체비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체유 这当也不明白有生企图泰迪兄起别浪提尼杨行西我堂冷提顶秀起为恐怖铁对迭行级别从南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冲压解别个钢板超用意地脚起图贴住浪着银别浪着其他别级别心车迷泰迪兄起那么起起不用出借级别提琴了起不错提琴中用我堂迭堂昂擦龙用为明对秀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카 눈 겹치 함 차지 뉴나 차지 비교인
6: 뭐게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타 양규 강탕 라밍에 주고 제바시인 섬디 투라 지고 그 뉴버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투라 베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뷰야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타 티듀 고 투베 뉴버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8: 네디니 찬임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종 단의 도징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탄기 서시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루싱 촌의 치바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다탕다웨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최시 식시 양조 초비사대 구도 협진 갸증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항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지워타 북의 겸을 마실타 보갈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네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더 어둡부니 중이 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보타 주문실 경주지 자와 경주 기두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을 쓴그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신의 날 숨보다 숲을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네 10개 8 승그유배 리기 봉부 최네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윤이 론이 슈삼지 狼过了点呢，强男真别狼把毒，养忙不同之余。混子军都凶狼他米林为咋当脱了，养那国姑呢咋杀完？养那偏居体力吃不消，这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呢对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민부에 반냠싱메 양러 교수직내 초여콤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슈숨주 유해라 교치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치우르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脱江南人物戏七个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乔治日记得是这些我咱们有托个月年个期为推素女秀与贵主客苏家闲谈多呢最给乔治日记得给主咱们有托不谈中期记得我主咱 年期积累十九层，江期教学了七岁的，积累短短的九九排九头班，行在下江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半个月后，每个车过三了点呢，短促朗龙级别那不的，还将几千两高二囊。
9: 推举邱新九，强砸弹拖一江洋米九万几个米币，帮不他你什么急？米几个月内卷呢？强砸弹你错那个恰金先别米米隆咚的那样，江错一个月内些呢？强砸弹你困住恰是点啥九万几度点别轻些些？困住第二一行，第二擦龙穷，第二砸弹他十几度点呢？
8: 厕所一块儿盘米多块儿新月，强谈一三十千米多，长来叠别塑胶芒果，仍然说是从而旅行器，体育空场南洋米酒馆，龙吃东西秋季吹度，可谓跟他千米多新新气。
6: 菜当人白，绿酒难呐，别当了，点不起。
9: 这个我们啥？我们云南第一，小酒精上去第一嘛。我总觉得你自己大。
10: 苏木江大那呀的呢，他讲的坚持不懈的是，他把多人一个苏木那头的呢，江大那呀的呢，第二个呢坚持不懈的是。
11: Lutus, 把养不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9: 你在电波群的生百分之几不动？
12: 生不几不久呢？叫我搞的这边的领主用的，三月那着，冬月那着，冬月那着，菜人不觉得卡切小就了一下。
6: 电话嘛对，给我素养呢，汤不穷呢，天天泡把鸡。

0: 말아. 그랑게가 자로 나로. 로디게 나랑 아주 칭찬게 결알 자로 먹고 쉬유. 간도 결한게 뭐도 아껴 두면도.
1: 너지 장암자 맞지. 여자를 야마치 봐시 엄마시. 장게 제시 가지고 샤네. 예 세세딩디 싱그유.
2: 어, 도시. 装入在了 加拉学士
1: 加拉的也清不知道
2: 让给特别的能啊知道 等到主别记了 你让特别不随手
0: 加拉可以呢
2: 装起没给心这一点
0: 乐死 你让他们当球
1: 马是
2: 다리기 자수디 믹세 손상 탭시 낙스피 제우시 랑게 나로부세 미치센지치다
0: 수이노
2: 어우더라
0: 말아 니 고소해무소 걔랑 졸그리 공문두게
2: 마시 랑게 노소
1: 丁这些比呢年明波地位三万切头时让三路懂的欧德拉了
2: 庄瑞给金座喜茶几个事欧德拉了这顿舍不

0: 대 중국에 사지 말다. 지포지. 예사차 요원이 매봐. 로마디 카르도. 머신에 영원의 재물하는 뇌기세 유나. 저는 미디게를 제야 믿고. 말라 기르네.
1: 아군. 你也 听个啥了，但那农民多。
0: 他这人把这就不下子，俺给这些女民多，给这些呢，听个见不让个这个，俺都不去的穷人。没事，俺阿公是半夜没穷吧，老忙不起事。生病了点事，见不让他就特别不的这下下。 쉐다 송구퇴야 제도 대표용지 가르치세요
1: 송구퇴야 에 디제시에는 잡으라면도와 나주 송신이라 주어주베 나 대용야 나를 쏘소 제시 계신 부시규

0: 도 쏟아
1: 야
0: 야
1: 라망 쏘아
0: 쏟아 얘 기란조 사야도 스케가 용비
2: 아 야 고쇼
0: 켄츠 디 칼라 공부 마디 삼제 녜 더디 칼라 수이미 야 디 카레 켄 마디 지부면에 좋아시대다 망쏘아 망쏘아
2: 가다 거실지도 와 탑레이 캡스도

0: 제보랑게 예미 상물 오스야 카리바.
1: 아고 장암자 마스다. 네 구리식시.
0: 예미다제 님은 니스 주르 조비. 타더 고급자 조치드. 제보랑게 미상무 소로쇼스. 가르치세.
1: 장게 갈래겹제 님은 니스드네. 미진지 제토면도. 마세 종고라제. 타더 샴드 하나라. 디수 멍고 시부스도. 봉구제 다스 마시아. 던도 장글라 오수 로시 몰럼나 잔렘베 순다 쳔바스베 아 니라르시오 리다디즈 접소시다 식시 제자 응규 워다

0: 그래 청소. 사진 어디나 야는 내 민호 어디나.
1: 매역에서 야르 비들로이치다 콩글라로 사고치 명가리모소 조심 테브스기. 내 대비기나 내 뒤디 룽큰다 저이기리.
0: 타이나 뺏어야지.
1: 클리라 레위베
2: 건다가 짐드데 님도 주게
1: 니장아 짐들 쇼야기 삼미도
2: 중군의 어연베 징물라 뒤균의 장게 나와 시그메바
1: 중군이 징물히 샤스기

0: 콘스 가바 시브시게 삼스 토바 젠드치아데 무스 고츠비나 나수 지푸게 냐르살레리 용라 계좌 쳬부도과 마리 쩨부링레 계좌 쳬바 디카레 다리 님도 오용르베
1: 자야 오제드 아
0: 英之秘密是啥？你这个这些的，
1: 丁亚中专两届了，也就是运的。中专两届的，差不多在点上，小道的拉俺你不是。
0: 好嘞，让给相对看你活个米罗西斯亚的这一不是，让了英之秘密让啥多个？前头昆水那边那个英之秘密的俺是连过着呗。
1: 连过去。 看到中日俺最喇叭预备说，英之密信大的俺们这么多俺做热事，起码可对大大些。

0: 다리? 콘츠게나르 르무 꽝송 게부 요르베.
1: 이리 좀 되나 쇼니 지포기 냐사신이 파피. 턴도 잼린 사죠 강선의 용비 나송김이 전부도 콘조 함선 친구 입에 마치 냐사 집에 외부 망고 시차도
2: 대니 태수이나 계급 개념 좀 하게 작업 좀 줘서 고시해 구여르베
0: 구셔 위크도 키랑게 탑시 강유 단지 냐사 신예 뒤조 이지 강고 나로 등조 중국 신문시 디제체는 예브사르다
1: 송바진즈 김영 삼등 그 여자 콘서트 점수 현칭 마시 페페 전다 디테일 니 로고 체 토미도 라게 37호

0: 근데도 라디 공부도 왜 디 나서 종구이자라르다 랑게 다로시다
1: 디게 커진 배진 위지 잘그 제스라죠
0: 모두 쉬다 让给 CFG
1: 谢不依呢你也肯这次让没让了谢我康熙结婆听个事先给七连米见给清楚是的女友的哈兰迪事先给我送上七连米能行当年三妈提的有的康熙个结了雍正的 乾隆个
0: 年差几年有的他们得不一个拉不能学不得第三天天那了第一人他们快有的一年就在我也不进我那些呢接下来的军机先不学的你这个把意思给谁帕朗迪给不了
1: 세그시켜요리 팔람디 소녀게 세그디 급야치도 세간러 차겐겹시 위모월 대비너 세브시라 통구지
0: 진부 랑금이 너무 쉽지요르사
1: 提火了俺一切么就让我呢进步写不来很多进步左边左前英知米的给让不下的这一步这进步劝他越三十大
0: 让了长谷县我第一批别接了他多第一张为人为忙过去我要念着下藏不咋去挪不着的话哼今不让了宁记情帮我接了让给兄弟几个没多个我是第一天大他去死的今晚呢图个嘛这
1: 我那朋友这你可是个人让给古北东区别村的给你他们得去上平街这个嘛这好谁让个三把这大的酒这边去我得那个让车里牛的生不得过我你娘们来几个月
0: 俺们呢，匆忙过点这，也不图个什么。
1: 人为光真相。

0: 让当代灭吧。让爹有您嘛是？马通风的双击不是很奇怪。俺这让主播爹又想那个玩意儿个人，苍白男的什么才起个？
1: 아이 라는 쌤 제도

0: 민도
1: 그때 전소
2: 차조이
0: 동원 초소 중리 광도 차비 뒤도 꼬토지
1: 영화 다시 겐샤 장랑 숨부 쓰여송아
0: 장로 대부 채 되시 각자의 뒤로 계시 등 치여 마지
2: 다니 캐치
0: 쉬디 정조이 개비야 되지 그래 캐치 가이 캐치 여 맞다
1: 응
0: 응응 行，英达，拜拜。
1: 英华，拜拜，拜拜，拜拜。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직

0: 랑게 사와지 마담셰 비디 남자신부 마치 아
1: 스남춘이 예동 굴로 산시 교육업진이 업된 체체 퍼유토로니 가르송 룹딩기 사함기행식도 교류여진 룹투디다니 스남춘이기 롱어춥시 룹디루 규토 티뉴웨 룹투카 나바티시라 정이 진진데 고링급 공개 모델에
2: 오빠신네
0: 빠르디 먼저 루리니베 급수 고셰디 루질리아 슈디 차가토베 빠르디 워크 빠르디 조 먼저 지고 로고 초디 칸첨시라 퍼스 먼저 게로디게 류젠탕의 신제 편주 칸슈리 체비 디네 편주 칸슈리 체비 빠르디 첸델리아 게브지
1: 스남춘이 로드팅급 팀상 차진 야고 대상 매부터 장교 종기 로블로마 순반 툰딘파 로중의 제메 로스 시주티 그진워 콩신의 딜랑은 로타르시 퍼유미마기 겟세 메베 로교르티네 소체 스남춘이기 가르종토로니 퍼유기 로스 자샤테 정니기 뉴버템부 등유 샘타체 퍼랑교 종기 제로책동국계 계속 개강로네소 제임시 로블로마 순반의 툰딘파티 로중의 리메 로스 시주 타르베당디 로비윤탕 도리 샤크드르므체 겐린숨기 시주 튼규체베 신조회기 부족이 로브자팀베 코르보하장 양도당유시
0: 나머진짐시디 장시 난탄르리 투진짐시디 베이징 편주 로브틴르리 로브친짐시디

0: 연식도 좋아. 네발 종급이 된제식지. 순남신이기 견주다. 커동지 양매발. 점지체디. 정리기 내로 세세체시유.
1: 저시자들 초나 겜베 삼바테야.
0: 순남신이기 마달 냠베 참제 걸어보. 가르송 참이도 좋.
2: 심나 뉴슈 침부체 베드난 데데니 야게 가와두레 아 하코스메 무튜난 데니 바 야멘 겐라님도 소소강에 케세시니 바 강을 케세시기 랑 삼을 딘제 윤 겐라 감시라투 체네 용아 겐라 치투 토돌로 제유 랑게 바라 럽스체제 머니님도 랍자 치니 용두게 아 럽스
3: 아 나게
4: 잘 먹겠지 뭐야 그렇지 그저 대단 코신 이거 렘렘트
3: 잘또또아 님이 같이 뒤로 접어 메고 나도 괜히 쎄 돌아 쎄 코란스 파트 로바치 로쎄 데 꾀메르 코란데 아 답도 센터 딱딱 저토로 센터 티치토리 아아 야야 데 메슨라마지 아 꾀메레
0: 메제 람부지고 큰도 메바시 데네 조금 남기 강의 제급타 초외 최도 주주 양다 지다 조경 체크 테미 로스 튜닝 외드지
2: 라지마 챔버 체드 카르치니에 이메 삼더뉴 이베 유 삼더뉴 유에 유 카르치니에 바 비차샤나 팀집 친지도 어제 팀집 지게 얼 제네 폭선디 하자야고도가

로디다리 수남 춘이기 닌다르 로메니아 간토 크로아티아를 깨띠 로마남기 장르치다르 제유미 다시르시키 통말 롭다르 용급 로마망부시키 소바랑 깨피기미더 수남 춘이기 추제치다르 조그니탄 매체치다르 찍그니소 콤바르지리시 롭든 제유 다자 로숨신신비 로메니아가 닌다르 장시 제주부유부시 로마남 찬론 중화 통두 수남 주니기 셈나 보바 챔부지기 없이

0: ཁྱི ཕྱད མམས ལུགས ཁྱིས ལུག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ཁྱིས lupdui changma nashui gigen gi yongzha lupzen da. Gigen yingbu da pyuchu gigen gi dachung lupzen gi chigu mangu chogri. Chigu dindze gyuje, nganzu gigen changme xieji mangu jantube ma che. Sosu lupdui chuze di toru dantugi.
1: Tedang tuichung, kongla tatung mikse ki topdang shik yodi. Lochu kong, kongyang garzong lupdun ki loma shik yinbari.
0: Chungdui nganzu lopta chudu, chakienge kienbe, mangushi gyugdui lopsuri. Nima nganzu, kienwe kienlachi, kongge dagba nganzoya. Nima nyenchel denje, o rimuso, mangu kodun nangri. Te to nengye, nganzu, lopchung chigyoro chikzinchiya jigwa mayin pishinju. Tene songye, o kienwe lopchenliya, gashin chenpo chasu. Dagba kienwe lopchen chorimshin, hachan gabuyu, cheza nye samba, gamyu siya di, lome nguyne juyena. ཁྱི
1: ཕྱིག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2: 오기리
0: 쟤나 나로 춥지도 가래 아 몸이리 봐 쟤나 라야 라제레 시켰다
3: 로리
0: 로리 봐 쟤네 미리야 로크 제게 우단 투래 아 니리 니리 로예다 유체 니요리
1: 是 봐 먹제 멍시 듣고 균제미 봐 레소 침을 뒤니 들인 게 가르종 룹진라 팅럽 젠키 롬니 자킨 좀 입어 마세 칠레기 롭젠스다 강이게 롭저디 롭지지 제괴여 세창여베 로마남기 라바타 믹 레바송 규웨 니가 소종 제디 로메 롭종 시심라 규마 제초
0: 오야 디 공시지 봐 제니 키란즈 공에 오다 간을 지부제도 게아 이거 말로 오야
1: 로메 야첸지 셈바티 롭종기 가신토 교시 템버 작배 라바티 롭센키 넘버 축제 퇴지 가주 교화식도 교류
0: 제나 롭주츠 공에 곱정조디 니송아 제나 롭저 편주 다리 체제 공에 곱정조디 카바도 되다 롭주 카제 니송아 제나 샤마 가르쳐오레
3: 동구레
0: 가제 동구레
3: 첸즈
0: 야고시라도 제니 켄즈 클리클리제 동아 인지 슝뇽부시라 겨부르다
1: 로지직 팀기 미송트 시작 장비 리듄지 캥 급딜 로마남 시리기 갸조르 인디 스무수 시리 종외 사변식 덥시
0: 뒤균에 시질럽 좀 망도 채웠다 만치 깽외 럽천 잠마세 럽천 시대 럽주 야고 채우리 시지디게 소외 최다 카체도 요마리 주바 소소 멍시 토레 약도 약지 거리 신승에 딘데 시제 트랑소소 닌다리시 약게 단제 님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4: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mi chu chu che gyu a cho che chi a gyu
1: gyu xia lü ding ji ji gyun che me ba reng yi ki nü che la zhen lu che ni pu sam ta par ta qin yin zhu xin yu te dang tu zu sunam chu ni la jie dan ding se ter xin le gyun dou zam xiu yue be da tu zu qi 거기 냠소 챙게 표현해 계단 정외 제구마비고 쇠차로와 제구기 더신티 계단 정외 제구마비고 쇠차로삼 중요 거기 로마남 직진 니튜가 류제탕도 용시 유진 겐수남 춘니기 계산표조기 잠도 용리 규모 동시
0: 진규 그 체도 배준치 세수와 디랑게 대변하는 말로시 아

0: 겸도 정리야. 나 표현 샤머 스케차 잡 줬어.
1: 어, 제가 락시 침수리 있어. 맞아요.
0: 샤머 만져 줬어. 데도 다 디피샤.
1: 아, 네.
0: 쉬원에 나라니 뒤진 다 드리려 약혼이야. 야고 좀 말해.
1: 어, 그래야지. 어,
0: 맞아. 좀 동안.
1: 그냥 계속 봐. 봐봐. 님들 준비해 다 계속 너 만져라. 응,
0: 응.
2: 내가
0: 좀 싸. 아니, 되게 공부 겸도 정리야. 유고로 용 봐. 안 그런게 네 샤모 나도 샤모서디야. 계좌 잡으시도 와. 아니, 이제 영화 용이 딱 그냥 상관나 요리 계좌 잡으시도. 야, 쉬고도 봐. 팀지 다 팀지 갈 그런 거 삼주 봐. 아, 샤모 하는 거 니게 비글 라고 참 비글 벨.
3: 어디래? 나비 샤모 어디? 되래.
0: 제가 샤모도 야 신다 공유기 샤모다 정리도 맞아 잡으시.
3: 저 신다 먼저 지지 요리.
0: 도스르 벨.
3: 말해. 근데 괜다. 네 술럭스 내 이렇게
0: 그래.
3: 저 저지. 어, 너 뒤에 접시 잡으러 봐.
0: 아.
3: 근데 접시부터 차야 돼.
1: 야, 내 유다. 너저 근데
0: 근데
3: 그래. 어, 네 그래.

0: 배자는 자고 네 나로기 배치거래.
1: 아, 나 지금 뭐
0: 무엇이? 네 나로기 배치 가가지 이제. 답 네 점은 티디 그냥 배치거래. 자고 또 상세 시험하다 네 체조 차디래야지. 라디다 티디.
1: 뭐
0: 네 배치지. 다 자디야 쓴 사네야 갈마 요제. 샤바르치
1: 샤바르치
0: 지 먼저 바이기 뉴트리션 되바 나 샤먼들 단다 아니지 닥터름 짓는 거 아주 잠들 시행 해야 될
1: 어
0: 되게 야 먼저게 근데 또 이는 저 이제 하는데 참 보시면
1: 난 그런 다디 다 그 침수디 로치리아 용보 같이 지나
0: 나 단도 주 규주다 돼서 다 다 자기 니지 어 지소 디지 아니로 놀아
1: 제제 어 야야 콜라 로치를 같이 지나
0: 로치라 또 먼저 또 미라치 파티 진이 추숨 줘서 이제 일을
1: 아 네 아니 그냥 당연한 저 잔샤오소 말베 지게 전에 어 딤딤든 차서 딘데리아 주뉴이베
0: 주뉴이
1: 가봐 가봐
0: 되게 그렇다 망 디방은 좀 일을 사기 더 신가 마블러 봐 어 디바다 팀 마블러니
2: 그라이나 저 언니디 그라이나 저 주어 저 배마자 먼저 총이야게 탑남서 지게 겸의 销售 渠道 이제 미주 망 대표 딘데리아 저냐 요르베
0: 다 카지 손박하지 대바지 손들이 다는 게 그냥 안두사 될 내체 그냥 안주고 돼서 비바서를 받다 먼저 망부지 받다는 나 보조 대다 강티스티 산으로 와
1: 어 저지 토체나 다들이 많이 대 챙아가 연배 문에 그냥 대 샤마디 녀화 연반 쇼레 럽중에 십지초 단 망원배 런데나 캐나 야 자초 님샤샤 영외 제시민들 시군이 레세
3: 非遗传承人，米热米热举吧，代代相传。米热米热举吧，代代相传。老岁，手工。老岁，手工。金杯可乐，缝纫机。金杯可乐。 缝纫机，翠甲把染色，翠甲把染色，坦克丝绸，坦克丝绸，吞布产量，吞布产量，布切质量，布切质量，骨切材料。
4: 교차 材料
3: 락차 공具
4: 락차 공具
3: 짜비 모型
4: 짜비 모型
3: 루발 모具
4: 루발 모具
3: 총두 展销会
4: 총두 展销会
3: 총람 销售渠道
4: 窗栏销售渠道

0: 야 님직 씨였어.
1: 거기비 졸어.
0: 진짜 맞지. 튀경아 가로고 유튜브 상대 가슴스타로 치고 그래. 나 고급째지. 상심 남아 소주다.
1: 대심스럽게. 대급다 뒤에 차고게 봐. 시도 님심사.
0: 예. 녀라 셰호. 게버사디. 로팜다. 쇼 봐. 당리 체도 보래. 제와지. 류동체. 카체.
2: 听说看见些我许多的连拉标志，你那张陈一芳的这块切呗，刘东切呗，卡切呗，明年谢谢嘛，今年让给。
0: 莫让，听这些军事有嘞。
2: 莫让给让听这些军事有呢，他那啥的，可说这些啥没有了呗。给不叫啥的，老板的小鸭贴了，当年切都过着，这大切的刘东卡切都过着。这都，那都是查清楚的。什么啥？什么具体？什么是清楚的？这不，什么清楚的？
3: 啊！上午那么些车给，看不下大姐。

0: 我们从
1: 기억하지
0: 탄당안주공스 각자 들려오시 캐나지 겹손자 근데 시에네 지부짐 나오시 안주탄다 최고야 되게 최고시 是吧 그런 게 아 토이치는 이지되게 네 탁주 제가
1: 용아
0: 톤도 탄다 지겨 천랑 네 속에 민도 컴퓨터에 매니 셰시 무슨 선이 진동 현존을 저희 반게 马上能收到的谢谢中国奇迹肯定谢过每天了公布要我写呢你要是这些给你给你一个没有过于过不多呢给你给你死死难的要求你要是跟着还是没呢你给你吃的地球<音><音>

0: 도시 교부들 그래. 나다면 도와.
1: 나다면 도.
0: 메르 그래. 난 그거.
1: 괜찮아.
0: 나야 네 같이 해. 쉬어다. 야, 네가 같이 오래. 네. 메디 큰 돈이면 도.
1: 루시야. 나 저거 쟤는 욕심이야.

0: 양아원에 입시라도 와.
1: 라가샤르바.
0: 이방가 다죠.
1: 이방 화심리.
0: 상게 마심시 있으니.
1: 화요르지.
0: 뭐랑 화요미 개침부르베. 이방가랑 토르스므르베. 뭐랑 도띠는 흡두베.
1: 라가샤가 다죠.
0: 뭐랑게 소소원에 잘라리가 주스기.
1: 쇼다

0: 고다. 네가 가세.
1: 네 심어 좀.
0: 신다 기억 마시베.
1: 잘라드 파피베. 신다 가게시 먹었으기.
0: 같이다.
1: 류니. 잘로 왕지 되어 말이.
0: 사실이 네 손사. 나 왕지 되어리. 같이.
1: 하시다.
0: 같이지. 야, 누구야?

0: 지게 메라 나나서 쉬을 까면은 같아도
1: 영아 엄지량라
0: 구쇼 메라 다 장구쇼 감교 민가 주구기
1: 탄테딘치 도스나 엄지량라 기랑게 직제 요체 면제 가르고 내송다
0: 허지 기랑게 민가 수표는 지입에
1: 보고 주네 부구히 나다 카체니 맹갈 샹템도
0: 마시 다다 잠구쇼 피해지
1: 갈세리 가지 규리
0: 아 디슈즈 디우소 카이슈나 내베 소가다 생강 연구실 하초샤
1: 로지 로지 도화숨
0: 구쇼메라 키란셀림나
1: 나셈 그제슬림부세
0: 구쇼메라 키라 톨리만 토비노 장부쇼 뉴시 슈키시라 수리
1: 키라 로테로 공소 키라 숨 타시 마셈 렘부시 공소

0: 암질아, 근데도
1: 스부터 보니 싶어 봐. 무슨 태도? 뭐라 니시에 콜라 균대랑 한테 샷스나 배진 티샤 폭도 챔부 주야기 니스시 챕자.
0: 따다다 근데 저래.
1: 시리님도 참자시 같이 진주미들하시에 양자 폭도 마법 치우지. 뭐라 주고 삼로 부수도 근데 다 대비너. 니시 도르도 주지. 미디면 탐지라 루부도 폭도 슈 챔부 주네. 람사 심부 독비 니시 포시 마지. 페지 뭐랑 심나라. 무기베 니즈 규리 우시냐 대제. 다데 니시디 포유키리. 제장아즈 깨닙시아디 개시슈리.

0: 과도기
1: 성규 통조이 지교 장라 카가 나샤 라슈다 퇴균코 전부 다가 랍시 지도텔라 발체 다가 랍시
0: 장물 해시
1: 김산다 차샤텔라 오늘 남캅 시라시 캐스라이너 근데 스타모 잽도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겹고 카깁고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 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두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배 쥐람 토르와 신배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니달 기공치네 롱 쿠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짱저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 치바 미기에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곡급 매배 잼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급 교로 꾸며치고 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곡급 격바탕 권내 탈외 민급 격구 랑을 국송라 숙격구 랑先你가 편라 대탕 용토

0: 가인다. 섭섭치야. 섭섭이다. 됐어. 루코아. 야, 클린다. 클리. 야, 니를 잡아가네, 니다. 클리치야. 야, 니를 때, 니다. 야. 마니다. 류니야, 야, 대니다.
1: 맞춰봐. 맞춰봐세.
0: 리고아. 야, 니얼 추스톤다. 야. 어찌. 클린다. 리고아, 니 아주 슬링같이.

감사 류신야 탭도실에 매봐 가격세요 쇼스 럽식민 왜 호텔라 비톱 친구 입자 나 비톱 장 랑거티 재능은 이 채치게 계승아 터비나 차긴시켜내고요 하 디테일아 람보라다 지부지 캔샤 갸르시켜봐 차긴도 고르베 용아 쉐다 계승아 터비나 아자이 판라 샘겨르마 춥지 폭도 자원에 땅쳐마요 랑원에 이판 가비우자 캐링구유 캐린쇼 이내 나래 책임슈 계승아 터비나 聂晨一番啦 让其注意

0: 저스티레 쿠이부경 리게 꼭비 카디 차다르 피우기
1: 하세 샴티브 라이너 컨슈브주 가시에유 꼭비가 밀제비너 왜 이렇게 내용 그래 대수 진다지 너무 엄마심 차지
0: 꾸님 전라 계속이랑 개 먹어비이너 지도 언제 샤로
1: 지게 전라 토 샤마나 아 최고디 미게 인도 지그리 마세 뇨좁 지어다 어 드링키나 주얼 피지 시아님도 메벨
2: 인도 메
1: 안돼
0: 영어 꾸김 기란 게 류칭양 워 친구 유너 비디다 격다 링스다 로 태고다 뒤부시게 미디 제 기란 게 가보다도 초여 바지 기란 게 아고 부 시로다
1: 샘 톰다가 샘서 큰어요 그도 취시 가시다 얘랑 잠자 쉬고 버스 대교
0: 디제셰비노 트럽디 퇴제 약수 게리가 빠비 나부지
2: 제라디 류시앙의 키오스웨
1: 나 수유나 시라기기 류시앙 표 미신다게 취디제 징그리베
2: 제바 제비네 디제 리삼
1: 디가 바치 그래 시계 지구지기 하리 아 꽉비 좋아시대다 디니에 사르도 좋아다 제비 근데도
2: 신부시도
1: 드링키랑 나부터 전에 네 대표야 가리나.
2: 당아 렉 매봐. 타무디에 렉하시 주규이 슝렉하이 매브제 체장 랑디에 렉치제 대규시야.
1: 팀체로와 슈캬낭시.
2: 야주.
1: 토세낭 마시.

0: 내 지금 저도
1: 단단한 담이도
0: 세수다
1: 단단한 정말 바치에 채내 개민도 하더네 류진야라 마가 원지 개지 십십들래 람민도 맞아터 봐.
0: 해바시라 기움도
1: 먼저 개지치 해바려면에 키랑 터주 제왕기 당부치 아요시 문에체는 디 그거 야우시라지 마탈레 미망체가 랑저 근데 이메 싱그지 단도 두스다 뒤 두수 체 망체게 키랑 겹겹치기 재산 토를 때문나
0: 저유
1: 라
0: 야주아
1: 야송마시 니에키란 겹겹치기인스 슈비임

0: 숨진 이다 튀었어.
1: 바르세기야.
0: 바르세기야 왜?
1: 바르세기야.
0: 오늘 개불배.
1: 응, 개불.
0: 개빈다. 야, 대 뛰다. 미라고 대구 시골하도 와. 다 바르세 소개없어.
1: 개마신 다 시합해.
0: 서서락 재매네. 꽤부 시우시던 것도 다 참기했어.
1: 장가 개마신 다 시합해.
2: 긴젠치 사수해.
1: 아, 아니 대 잼스기. 다기니 랑 로그인 체토함도 쇼동 로그치.
0: 시 칭양게 나 다스기 단을 구어리.
2: 소리야 자가시다.
1: 가르쳐서 내 좀 갈라도.
2: 단독스터디 알아스터미도.
1: 쇼는 쇼브리.
2: 샤로파기 민두에 또 지무도 샤밍더 기지겹 잡다.
1: 마고야 망치 잡리. 마세 밍더 지겹 코네디 영원의 시에나 가겠지 말이.
2: 오네.
1: 오네.

0: 古轩没了，什么事？谁的？ 데스티 팅웨니지
1: 타그지 키란순나시 팅웨르다
0: 드링아 좀 부르
1: 나첸 차례이베
0: 전다유
2: 제니키나 니가메나 싱가마두이
1: 초인이랑 도마시
0: 샘 초인이라 전이방 섭드면 줘 진짜겨울라 Sam Chun Yu la, Rui Khari na.
1: Gujo me la, ma tu tu shirame. Chale yu na kan kyo suru.
0: Liu Nye, Nye sa ba, nga ra nyi tingwe, gilo pa kati wala tia chi. Nga cha shi kia rsam chu.
1: Gong mu su, nga cha do yang ka me.
0: Re, nga chung tu yu cha la ka me. Kare kan la, kati chi ya shi wari. Nga ming de ne, bim ne su. Na la tia chi leak ske me za, 자동이야 갑자샤 원래는 자동바 유림이래요 마지 야갸야다 마샤 해드리 대령아디 라라 마샤 쓰가요 비 네 공스디 라르지 마잖아요 네 류진양라 공스 마랑 민도를 교고스 켈리자 네 계속 셋이 마지
1: 미디 키랑게 결론이 구치기 봐. 냥하스네 시에초. 이내 공무소 왕을 규시 민덕이 간다 시슈들이.
0: 랑시에 탁시 단단해 송.

0: gyurin gu nimdo de je chatu ya mo chungwa
1: che za rang ge mingdo zu bu ne je ngi chatu nu sum chungwa
0: de ri rang de chatu ga yo ni de de tun da yu ge ri
1: du ge
0: yu ge shu
1: du sta de tun da ga ri ne rang sa tu ya mo du ga
0: tun da ga ri yo shu da
1: che de ge te ga chi gi 섭섭체나 퇴근 중 시체브리 민덕의 로니나라 갈레시라 겸니 단다 강부 땜부 수두브리 진제급의 긴주 상하 카피 라비노 사보랴 혀르베
0: 조후 네 상하 쪽베 카피 릉베 네 서바 촘레강 지수먼 구지 당뇽 하샤 승비 원에 전에 처음으로 당뇽다 랑황과시 미그 대신에 수초에 맞게 당뇽도네 제제 시초지 카레인스 코라스 딕스 락타쇼지 딕스 지수 진행 미디 콘주산에 기본 도스리 르마시 지수 마신에 미디 기본 가케시 르마시 카레인스 오레
1: 이내라게 삼더뉴 위에 계시 밤이 주는 근제치가 상자 속과 복도 답이도 민더 고작캬샤 유마지 자게 원내 갑디자 뒤에노 탑주 디제 자주 배우지 좋아지고야 두게
0: 깨지디 콘저랑 시야가 당수에
1: 자한테 这 些 年 아유 니 초구루도 문에 자는 샤제 친구치기다
0: 쟤는 야주 나라니 초구송자 주부 나 매다에 미큰 대신에 장가 균호요 니 지다 제제 시야 숨유 당고디 좀래 줄라 니 시행 그 뒤수시샤 내가 지금에 니부디 미수지게 안내 개 준비도 손부디 니 미수지를 내 개 뒤에 다가이
1: 니 양가 초불로 동은에 장 친구 지교 김장디 댄스 조 장지 제자랑게 김자디 삼당부지 계시 밤이 조비나 샤오인 그 뒤치가 没很跟这些个
0: 我朋友妈的

0: 하, 류녀 다리 배 차버리. 디민 가사, 정도, 랑가 뉴사. 야, 가르쳐서, 김민 누구야?
1: 어, 김지무수, 갈래도스크이.
0: 전 나로지, 예술을 흘러시켜.
1: 요시오, 랑니엘 공세 교시. 탄딘데 생심지기 길이, 아저 론지바.
0: 공세 레그드게, 퍼스 쇼시, 조드라 하리, 니랑 화이게호.
1: 깨양 마시, 알수수 론지바.
0: 예측 말해.
1: 머리카카다, 알수수 론지바.
0: 아치, 영아, 영아, 영아, 니 머리카카죠. 랑라, 카피쇼미도, 팔로지니에 쇠오시켜.

0: Motoba gyurin kuchinsuwa.
1: Gyurin kuchinsu.
0: Gemada ne tega yonji, ji mipchesu.
1: Ranyon ya dosu, guachasu.
0: Ngagang gochunje yonza, gyogodinje le ayun.
1: Longasu gosu. Longan kongli yinba xaxia na, ngarani tan dedin jima jila. Meiheng, sombo di yaxi.
0: 是的 梅恒, 比特不在前队, 那我记不起来约不定做, 年密了狂捏起给, 梅恒不过要求这,
1: 这次,
0: 郭木素,
1: 郭木素乐不赞给, 这个特别好的呗,
0: 이 믹스에 줄긴 시럽
1: 이 층미도
0: 메다위 랑워십니 다드부도 더도 고차고 다 대샤 이 믹스에 줄긴 시리
1: 이 층미도

0: 문이 다리 도딩 담아디 입으쇼.
1: 각세 틀라 톡실 리클 슈쿠 헤리.
2: 예 싱그유. 도서 접사는 쇼 구데이다.
1: 뭐지? 다시 할 차인판 근제도.
2: 가르 근제도스.
1: 심.
2: 어.
1: 다시 뭐라? 심플을 법두게.
2: 어. 하람 내주 개 매베스로스도.
1: 어. 젠더비 앞지. 더스고아 니 둘러시 남살리유 심부상마 안해 담쇼.

0: 어 상매 학원도 합리 대령항무소 민덕속배 직접 고사체리 이래 긴축하네 마시네 샘나 갈성미매 예상무신구유 구세레제 가게 마시베 민가 굽자디가 대야 가리이매 키란주 성부이끼리 장부셰비나 나래나라 게시타그란 측이 계속 일어나서 레드 겪고 주나 D 명도 속배 레리 대리 공사 용배 랑파라 세미나 룰라디 표현 맞죠 대리 소도 소지 일어나서 가르시오 유매다 가르구유리 시오 유매 표현 시에 맞소 재산 상마 세미나 삼스 시 죽대 민대 속에 직접 증언해 나지와 춘추시 세워라 투무토 배준세니 민대 속과 나를 하고 염쇼 죽여 대리 믹스에 둔다 개매 손춘지봐
1: Yeah,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고모소 아치 잤소 누구두게 아 견체문도 참을게 삼지 딜랑아 나조 저당 엄순도
1: 길라
0: 응
1: 네 복상 그 남자한테 하고 좀 왔소 제사 지켜볼 연락을 제가 오소비
0: 년식의 Nye mei dao yun le kinzu paak tab zui gyeji mo chiyak kye limbi. Mingde yin nye zha, shang jia suakbu yin nye zha, kinzu pen zui ge genpam nga da zhawa ka gyeyo ma zhi. Yin nye, liu nye yin e gi zhu zhi. Tata gang e chi du, kinzu rho xi ro. Tūdē nāng mā shī. Nā zū shāng jā zōg bā liu nian gu gā jī yu yu bī. Kē sī mī ngō sū kē wū yu nā nā tā rīndē yuāng guā yā yuāng mā shī. Gu xiu chēn lā gā sū nā nian rā wā lā kīn zui
2: 북삼구초리야지도롭치로。不晓得了，得令俺做三亩地用呀的，其他我的地，你要不是留念给了，俺最开心是有给要是。
0: 老李让给钱了，他的名字没到一个腊八月子，俺最名的做法没什么都有嘛事。现在俺最爹八辈留东西我一人，加上村里这给不里远呐。
3: 계란 고봅시다. 더다들 오고 제 도비나. 나나니 봐라. 저와 가게 매 봤지로.
0: 모네르베. 가든 씹니기.
1: 로리, 내 주 가라브.
3: 제스. 다줘.
0: 刘念，这只昂萨奇啊，俺做梅道员的，他最喜欢的。

0: 이내에 라라 그뒤 이내 소수 좀더 감마 쉽지 상자 속보다 냠래 채울 쓰기 이내랑게 딘제 사원이 지고 마지 디도네 랑게 공조 이지 매베 마지 랑 이게 알레 이지 매베 중고리
1: 저기라 얘들지
0: 장게 디테 치드 상자 속에 나스네라 사간틀레네 동자 주제 비모도 위험하지 제대로 야 고자고지 쓰다다야 가지 좀 세 시위베 다리니라 롭차디 타무디 제일 근데 주무죠 디랑 소소다 뭐라 잘리브지
2: 그냥 돌 때문에 네 6년 네 봐도 좀 부치기
0: 약도 밤도 올쇼 갈래 가쥬 팔로제 연습 깨띠

0: 다리 길라게 차로 된 진행 삼삼하죠. 독스터디용아 미치르나 싫으샤.
1: 삼디데 마도 탄다 산자 초병아 저러 붙여자. 텐텐 턱부지. 갤라 숨타시. 장게 콜리 이치 채우지. 디니엘 회교 차차없이. 제대로 대우치. 탄데 대소. 녀랑 로부체제. 부상괴도 초차 도치기. 어시. 녀제로 채샤.
0: 어째서?
1: 콘테리 치즈 내 대문도 숨기. 녀 쇠매시 녀비. 퓨야제샤. 도스고아.

0: 미리에서.
1: 그렇지.
0: 그것 유정 좀 갈게요.
2: 네. 그쇼. 남담도 와. 네,
0: 가만히 봐. 챔버스입니다.
3: 왜? 진이 내고 임배.
1: 그냥 안 왔어. 챔버스 난다. 챔버스 난다. 교수 유교랑 거시 깨달아나.
3: 깨달음이 교글레비.
1: 깨라. 깨라. 깨라 챔버스 난다.

0: 길라
1: 잠수여 중을 그래도 나 민가 레브레베
2: 계속해라 우유호자 레브레 켜주고 예실레 엄지된 리슈제 시로스비 기라한디 지르당 참지르면 도순게
1: 요시 그대 제방 야시기유 미디 라고 겨드 순지 치도리
2: 수레
1: 누녜 다리랑 게 괜찮으시네 전다도 뭐 좋지 우리 세모도 중재 섬유를 대비시켰다
2: 예시였어

0: 那怎么弄了？那怎么呢？路都填不透呀，还是？看那子，大家也好艰难呗。
1: 我那哪怎么弄？过去成了老百姓们的冰箱和卡给团员们多。你这意思嘛是？他们他们去，大家是填不透是呗？马上换条军来牛西斯给油嘛是？俺转完那的，你也去吧。
2: 听上说明年年底有，听上说明干部给扣着了，没说那样的。
1: 陈宇。
3: 엄지라, 도수 쉬우스, 계란 샤렛 나시.
0: 엄지 교수 가스리, 딱지 개 제도 오면 두고.
3: 라스 는다.
0: 니가 그랬음 레오레, 지 당 참부 개 차와 개비 이래, 전부 토스 이래 아.
3: 라뉴시, 계란 뉴야디, 지 당 그 참부 시래 미도. 기스 니 쇠바지에 놈이 나, 코베 나라 메기 보시라.
0: 코베 나 메기 보시라.
3: 这个也拉个地方了，米斯托送给，也嘴巴想农民了，点点没到原始。
4: 上个我那也我写了几下，对的，对，点谁的给？
5: 刘青阳。
4: 啊。
5: 干嘛一弄羊肚的？你让两个知道就有的。
4: 嘘，看看待会儿。

0: yang kar chu yu
1: a sem la gok mit chi ra na
0: ja to nem chen de yong shi be ja ji ge shi da
1: a ye la ye su ke chi chi wo ne ja me bi na ma pe cha bi
0: min de cho bu xin bu di zhe ji ran ji zhe shi le zhe di pu chu min de xin da ji che ju bi ne tu zu ni de shi guo shi 자네 인고 줘.
1: 냠뇨매베 미가. 무슨 맛이네 다가리.
0: 너도 게임 쇼도 왜?
1: 땅아 게임 게임도 신다 캐대 맞어.
0: 얘랑 자고 시인다. 다는 민더 속 봐. 균도 다가라 심지. 창매 당린 치고 주는 카쿠시라시. 상게 챔부카가 도담 신이 좋아지다. 얘 단대 내주 시샤지 챔부카라. 내가 챵시고 지 제유. 마타레 탄도공스 균대시 레아시 토비유 신다가 내주디게 샹게 지게 우겨 삽샤승 시쇼리
1: 요요요 샹게가 야구시라 제소
0: 내가 치시디게 니 랑민도 제공조 구샤오 이네 수수 파친제 세세시라
1: 어
0: 디에 지게 지게 겐치시
1: 랑요 네베
0: 류칭양 지게 랑시다
1: 你要看的人呢你也能用吗你也行个月让个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0: 呢？俺还没给用吧？
1: 一凡，咱谈的三楼，看全部就等个月呗。
0: 啊，老对不起西，俺查了清晰啊。
1: 嗨，俺月别说，咱大都要切土气。
0: 团多，咱了谈的连绕是故意，咱连个忙也干了，绕不起绕起个谁？咱老找个谜语呗。
1: 月，
0: 俺皮呗。
1: 嗨，俺真不说，跳到地铁了，去让身边去了嘛那是，俺来他去吐气。哈，喂，俺姑的啊，光在看那行不行啊？我嘞，团到去让谁来接下？
0: 看这。
1: 让乔治去接下来。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1: 我的天啊，这个天是的嘞，不要紧，看。那是是。那我们今年广东老乡过，那西天的老酒吧都是。我的天啊，这个天是的嘞，不要紧，看。那是是。那我们今年广东老乡过，那西天的老酒吧都是。我的天啊，这个天是的嘞，不要紧，看。那是是。那我们今年广东老乡过，那西天的老酒吧都是。我的天啊，这个天是的嘞，不要紧，看。那是是。那我们今年广东老乡过，那西天的老酒吧都是。我的天啊，这个天是的嘞，不要紧，看。那是是。那我们今年广东老乡过，那西天的老酒吧都是。我的天啊，这个天是的嘞，不要紧，看。那是是。那我们今年广东老乡过，那西天的老酒吧都是。我的天啊，这个天是的嘞，不要紧，看。那是是。那我们今年广东老乡过，那西天的老酒吧都是。我的天啊，这个天是的嘞，不要紧，看。那是是。那我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2: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순슈 야인 콩메 콩부 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저도체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탕 뒤니 취괴 체휴 조당야부메바여성치토태디슝치베람티니양싱시워탕람티딤슈치웨콤보티드디싱기베촌나시용이추부초콤보부드탕청야게베거강바초용이디교치토티브줄함조인베함조키타게기베심체미태디슝키나모키치부용축치치베튀칭라치부초튀칭조용오탕디탕앙차롱용웨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 야 카는 겹치 함 차지 뉴나 차지 비교인
1: 너게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타 양규 강탕 라밍에 주고 체버시 인 섬디 토라 지고 게 뉴버 된 유베 상외 땜버 진네 제다르 고 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뷰야 갈레 크그미 티웨 함외라 처주타 티듀 고 토베 뉴버 된 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다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기에 쯔미그 변종 로게 봐주
3: 계급이 있지만 시간 팀으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미마 지든 계급 팀종 지자 로스의 팀으로 니론이 생활에 더 주지비 지진에서 무슨 협작제 다양한
4: 자기사
5: 자들의 돌도 주게
4: 자가디스 스키와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방디 배주시단다 디난기 줍지쪼니 영중은 맨스리 제장짜리 견 직민도라
6: 짜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업이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 최 야구지 링기
5: 짜야오스 차샤
2: 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0: 시켜 리우라 키랑 꼭비 같이 그래
1: 급제 수입에 시시디 근데 줄도
0: 어찌 가세보 투유 창고 주 대표라도 단대 공세 내주 다시 부인다 별 하수이샤 어찌 디랑게 근데 키랑게
2: 예 로우 미치브리 예 집다 지금 말해 계속 마음 들 그래
0: 제 지금 룰라 키랑게가 대수나니 차례 가려놔
2: 상가 예습체니 최시티게 퇴교시로시다
0: 예라
2: 상가
0: 나다미야 카리나
2: 아 장선 나 공세 템무 타불레드 랄원에 주다시라도 삼주 마세랑 피주민에 속배나 유사 코네파야기 로와시라요다
0: 말이 니에체나 단다 디고르소나 도스가 참아르벨라
2: 니에 우슈브셰메 예미나라 랑게 레카리네 줘봐
3: 장선 단다 민다 속배나 미상마 도시 디투오 말이 디갈 나사블레 로체 마세 나라레 레그시라 시큐데유 미도 경투고나 니바도 미시다리 지투고리 베샤샤나장

0: 도전아 도전아
1: 도전아
0: 보다 보다 어야 샴라 키랑이 직구디 인생 시에디 세모 정의판을 휴교인다
2: 정의판 수인
3: 수인
2: 수인
0: 나도 가디 가는 마차콘라 쉬어버지게 나도 세니 시에디 규제 정의판라 내주 근처에 시간에 뒤 남양 쉬어버디 치리유 시에러스기

0: 대둑 스텝이나 텁시 가겠으니 말이. 마 보라 세아루기.
1: 도스구다.
0: 잔 텁시 약해 위에.
1: 녜체너. 탐에 들고 대말레비너. 구셔 메라르 숨서정 마리.
0: 구스미 사마리우니가 치사비. 폭삼국을 낼 때 탐 삼조 체브리. 뒤 탐에 들고 말베. 탄다 수시해봐 니 그래 랑바라리 증마사 탱기
1: 구조멜라 체가규
0: 저토
1: 나 종면 공스네 루보톱갸르 미망고 드레치자 랭망지 처규리
0: 용아, 아 권다 토요 이판 산유배 더비야산

0: 지겹일라 터제나
1: 자 야시 럭구유나 전체분러 니에 전체분러 지내지에 체대유
0: 니에시에서 이내 얘기를 하라 끊을 수 있는 저르베 견난이 입하라 가리천유나
1: 자 얌세디 대기에나 니에랑 시에쇼 로니 슈콘라 nga sanga tun le gli ri di na shu ni chum je ta gu to bia di kong ge ge ji jie si kong me na nga tan da shang jia zuo bei ji ge shi da qie du ma ji liu nie zhan luo di ge na la kong ji le dang gu di dong se xia zhan ge qian na ting du sa ga tu le gi wang ji xi xue zuo you de

0: 남자 치슈 겐키니드레 야나 마즈 망슈 미드레 참마마지 계지시야기 왕치 유베 미드레 만주 다부도 된다 치슈 겐제시 두비 내자 진다유 내자 면 내자 징노 겐제 주유네 참마가 주시야바 차샤 요마지 디 소요레스나 다르치시야기 진다유 유베 미드레 드링에 라을 망고디 드시에니 다랑게 신주이
1: 도전아

0: 야, 자동다. 냠다 시위치도 가, 가르쳐서.
1: 하, 레오님도 매봐.
0: 하, 기라니 두주도 심하리. 레오님 미그제 이메, 랑가 신세로. 랑주다. 他的名字做不呢让我继续的六年是不拿了给不用过了呗拉瓜都让他的金马萨别到处了

0: 아자라 근데도
1: 나담이도 나담도 어제 단단한 경아 리우니 같이 했잖아.
0: 어, 괜찮았어. 내주도 해줘. 말해 탁주도 봐.
1: 문에 탁주도 봐.
0: 어, 문에.
1: 장경아, 손붙이 글쓴 것도 왜?
0: 진짜 말해.
1: 로디그 슬레네. 돈도 나은 애도 니들 탁주시오.
0: 보라. 니 결혼하라. 양가 흥미도.
1: 하, 장경아 삼시지 워시. 니 세업 신규. 야추.
0: 아자라 뉴시
1: 저와민도 러시아콘라 니민도 주저급라 아야 니수 그제스 제비니 니님숨나 타치 치토유 급주디 응아르소소 통친보다 쥬엔다친보 상방 아래 타치유유 성비 다치디 나령아서 띵주치야 숙치다 쇼샤
0: 틴데소야 가리나
1: 문에체나 니에쥬엔다디 촌레토르마토 난그 초에테라 니카게 중미토 니에튜쥬다 심니유세 레가간 샤브디 삼르크네다네 뱉은 옷이야 다와수베 집수무니까 내 기기샤가 멋임시 샤오예 진이 메이컨기 비덥진도 다가치네 용유 아 다소 시에메 딱다리 민더가 된다디 양강아 시즈메베
0: 아 민더 능다요 말이 나류게나시
1: 양강아 이지유두 니에라 이지지유 증민다 이내 니에라 시야시유 니에냐묘이
0: 쏟아
1: 니에두근 제신네 창문 밀도 하시. 미사드리.

0: 아제 모메라 키라야 오스베스 모에서냐기 테르크 스타스 키나 산동 통기기 챤라뇨니 쪽슈 쳬그레
1: 나레 스두네 게투메 쳬데시더기 나 저거 필드도 와리 니키라 저 저 접으세요 텐기 쳬교

0: 사마식 싸워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 민도 매균 쇼양 제마 저 덥기래야
1: 매균 총티 대수 대미고 계기 탑산 낭도 도놈 시규 낭바 텐저 망보 로유 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 낭바 지기 정 시담 강유 바진도 계시 바게 총나 시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 기 바제시 텐저 망보 시동 당소 俺这批赛赛看呢，你个天天切我了，你那么些具体切过不了，至少开车都点了就没肉。美军国军切罢了，至少用两度兄弟，美军底下给都是舍不得动的，女性委员国谈冲突动员，子女控制去不切些，现在慢慢话女性没办法切土。

0: 고기 마셔가. 랑 갈치도 쉬어다. 아직 이제 쉬어다. 랑 갈치 아직.
1: 엄마 씨야 갸송해. 단도 정주비 상매신 유기리. 단도 마신 배 미유나. 정주 난게 양다 신부디. 시가 치는 뜻 대슈리. 랑 소아 견디 매나 커도 시에는 타르 봐. 랑로 대부치 니 친초. 니 람산 찰라 둡소 게데 친초.
0: 맞다 맞다. 예리 예리. 니 람 호스 럽게 마치. 니 드레 챤디. 콘조카 카이체리.
1: 신가. 가르게 저 콘조카 거니 임바.
0: 그치 랑 상무스도다. 나라니 그 된다디 콘조 신피나. 그 좀 저 잡시 겸마치. 시그이베. 땡고가 라니를 보고면에 좋아기부제 게대 여봐. 니랑 통조 마셉체. 땡대 야고 제죠. 응거. 다 생말한다. 용도에. 가슴이 되도. 니랑 쓰고. 응거.
1: 튼다디 머시고르네 샘김민도.
0: 니랑 드제 제통 팀
1: 타고. 라니에도 너 가서 갈라고 하지.
0: 다 먹는다. 라 우이 통팀 타고니. 니랑 신부도 됐어요.

0: 你也当得给那做内最咋咋过去有点经验，晚上创作内最测评不破些，一年新人内最谈到三米多，俺最早那么些雷公呢，下边内最的代表呢，他这个全部拍摄的切干了，熟切些，全部用那人民币吃住的，俺最想给创作交接，他这个全部的那吹下，谈到那工作间，俺最想给罗表女主做交接制作经验，你也做上去，老五那个组长选不起去，
1: 有，
0: 最后那个加拉丁组，真的给不接怕点个有。
2: 别下下那年纪大，爹，多多苦，多劳，啥也同样，苍茫熬久。
3: 如何？有的有家庭种子，有个大事的，俺俩今天才把月。
4: 咱下不归，咱跟这些个，这个理解咋处理？
5: 有，
4: 有的个钱是不少啊。
5: 钱是不少，
4: 钱是不少啊。
5: 老赵，俺俩这年纪刚要做那年三休息。
3: 用啊。
6: 做那些吧，演技都能见你。
7: 这，好像了，老师也很。
3: 也什么事？
6: 中午这个组队那把演技也好见你。
3: 用啊。
6: 从头准备起了，俺俩最听我给去洗澡了，所以今天才装作来个去，听到这不行，先说。
3: 是。
6: 那么咱联系个有。
3: 有。
6: 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
0: 蒙族，给我接一下，不说啊，给我听的。 교다, 이게 강구도.
1: 양가 다치가 교다.
0: 요.
2: 주호, 원자 접사, 원자 자사가.
1: 원자 맞아라. 이 류산총 조사실이, 네 미세가 친구. 도스구아.
2: 요.
1: 고수, 도스구아.
3: 주호가 그 집에.
1: 양가 니엘 고지다.
3: 영아, 잡을래. 요. 고지 고지. 下大雨, 고지 고지. 고상지, 고상지. 유미토. 강변아 주시
2: 요시 강변아 주시
3: 요시 강변아 주시 강변아 주시 요시 강변아 주시 요시
1: 야 강변아 주시 강변아
3: 주시 강변아 주시
1: 조부조 요 강변아 주시
3: 조부조
1: 강변아 주시 요시다 강변아 주시 경호이다 주시 차부요 우리
3: 강변아 주시 요시 클리다 클리다 안다 저 말이
4: 가르쳐서
3: 수해 강변아 주시 강변아 주시 요시 유조 요 강변아 주시
4: 가르쳐서
3: 유조 요 강변아 주시 에
5: 叔哥，爷你做个啥子？
6: 咱们队去旅游去，半山闯祖，天下，
3: 天下噻。

0: 我说重说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边你也别给带我看不宁波大国都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波老许说的这药里一年没带罗马的带没老可以呢看不宁
1: 阿姐，阿姐，朱长武了，朱长武了，朱长武了，光阿姐总部过了，朱长武了，康子，康子，朱长武了，俺来大检查的时候，
2: 年先生，
1: 等到第三年就不叫，杨总，你当大没数的，嗯，听俺说的，康子，俺今年都办没几了，就俺们那些啥，俺老年以前，总部了，你弄嘛谁？俺两个月，光给咱大都叫送送，朱长武了，朱长武，朱长武了，俺来个月，光给咱大都叫送送，朱长武了，朱长武，朱长武，俺是总部了，他批不过，谢谢，谢谢。
2: 샵세
1: 거래 가서 와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세 샵

0: 我们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 총시 배 시진 라소프트 내어리기나
1: 너기라 다기라 키라게 단도 시진 고스스마
0: 온기라
1: 다티르 안츠데 마요야 미유조 디민데레 게라리아 난즈기 아 팅은 펜션농 청년치리 공기 자시베 쇼고기 센조 토리아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시진 첨남이베
0: 제르기나
1: 이 고르리아 럽주 슈가 자빈다
0: 로로기나
1: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샤브주 당통마 수는 두잔 바이 갑주 근데르지나
0: 알레 드 두스르기나 다 머시잖아 안주기나 유조 가스 사가발기나 다 종스 가스 다들 어렵긴아 시지 이내 믹스 안주 주면 좀 곱대샹 저기 숨도 어 시도 주기 어 시지 자시면 자르시비다 나래 고대 종기나
1: 아 네네
0: 그때 아주 고대 종도 신이 이제 나다 주변에 안주 내리면 마 진아 종조자 온 길에 동조 어 샤루 동조 등대에 난 장기나 첫대에 나다 어 지기나 자기라 신이 저리 그리도록 재밌기나
1: 아 네네 강의 개최나 지금
0: 어 지나 다지 강의 도기나 가린 생기나 찍내 이제 코나주 동다 언니네지네 접다. 안숨네지네 당. 다 돈종원에 자수는 게 아주 하나 저 당 돈주 오늘 이제 동안에 가고지. 때는 아주 락지 되기나. 만주기 다 된디 어 거래기 지유기 다 그런 락지 된게 있기나. 인도 되는나 고톱 톱디 톱. 아주 럽디. 그 모두 위에 돈 아주 신내지 인도 되는 배트 고 파르든지 접. 어 빨리지. 또 신내지 야 제. 또 아주 뒤에 있기나 안주기 때 주저 좀 만나. 때 잡디. 어 비게 발 강 안주기다 전문 강을 끼에다 장주르기나 장주디 뒤신이 이제 잡디 우리 좀 롱드 나오고 좋으시라
1: 레스 레스 로 다탄데 게라게 오주나 베 규름 나로리아 다나 주기 샤브주디야 샤샤베는 당당나 첩단테 근지테네야 미세 케주 소스마
0: 어이라
1: 케주 기대르지나
0: 딱기나 디문에 차선 땅 등고지 메비기나
1: 땅 땅
0: 당지 단다데 도스르기나 고다 다디 다디 당 링기 잡지 당으로기나 아 뒷땅에 문제 단당한 주 단당 인지 동기나 중다 다지 뭔지 무제 되니디 그리 그리 튀기 묘서지는데 똥 갖고 잡죠 어르기나
1: 어 좀 어 당 정말이스
0: 어 어디네로 동기나 단이는 자손 거를 접다지 동기나 그 당 시야지 안주 접다 있는다 근데 좋아네 다 똥 가나야 많다 어르기나
1: 아 네 레슨로 단난즈기 자시기 자주시야기 잡주대야 차샤분은 어 당통마 만주 펜정동 진행 공기 자식의 쇼백이 챙겨 털이야 쇼 만한 콜이야 다 등재치 쇼나야기 공부도 제대로 시에나
0: 아 어 다티 디중스기나 앙 담무 안 주다 레제디야 어 그나 주고 원전다 야구 중자다 앙 담무 디데 자식의 레젠 긴구 잠지 긴구 그나 좀 토지 쇼행기나
1: 던님도
0: 원에 찾아서 만주 주면 종원다 미문 세종 종신의 유고르주 더 믹스 다 드레스 돈존다 어 망고지 땅 신이 이제 파티 팀에 지금 기나 접도 중기나
1: 네세로 단나스 두스 특이 균을 집에 그림 나러라 단나스 규제 소바야 차샤빈의 접도나니 망체데 아 쉔기르 도와
0: 네 되기나 되지
1: 아 코난소야 차샤빈의 카티 딘제지 토리아 접도나 차베 지리아 심간 보내 그도 계층도 가
0: 아무 기나 배 뭐지 균도 좀 하기나
1: 응응
0: 디디고자 기나 어 다 피했지 말한 게 최바 제스나 닝고기 저도 당신이 보드나 그때 시빌리 생 온 긴군 지나고 나서 시발해 주기나
1: 아네
0: 샤브데 대추 소스 다 대외견은 그냥 좀 배준제 샤브든 좀 접부제
1: 오
0: 야부제 두버든 강 야고 제든지 지수 아 숨막이나
1: 다디
0: 중보다 람스고로 가보시 보증기나 다디 만주당 비엔 상바침보다 람스로 공조 독슬러빙기나
1: 어
0: 당 안주 다리 빈먼스베 안주 때 담사지 도스 그 담사 때문에 차차소나 어 자시베 쇼웬기 레잖아 당 안주 담자 언제 잘 쓴디 안 주도스 어 러빙이라 러브란다 보고 다 전부 돈도 가고 저런 게나 나 충주도 값이 나 좀 쓰기나 나는 뉴 재정 게나 다 잡을 근데 사고 있는 다 안주 동생 나 특별다 야 동생 나 특별히 카를 동안 게나 당 안주 이게 받을 어 했네 뭐든 어 건주 이게 잡을 접대는 다 게나 당 동다는 게나 안 좋아 겨다는 다 딱 건주 이게 망 직장 어 마지도 나 오늘 로 게임도 망고 지지 신이 이제 그래서 그러긴 한다 아주 땡지 침묵한 조상고 그래 자리에 더 더버려 동안이나

0: 투규 익살로 해서 이야기 생각서 매저 성부도 가지.
1: 뭐 아니라 네 값이 나중 아니라 뱀 뭐지 값 중 아니라.
0: 네 셀레세. 다 알았어서 야 차샤빈네네. 안나 조자시베쇼 베게 센조 디토리아 유에드 되잖아.
1: 로로기라.
0: 이게 라가도 승어 주는 되잖아. 나리스템 나로레 단더 코난즈 첨난단다. 단난단도 수강미 두니야 차람이 삼토요 메나와르시 코인기.
1: 로로기라.
0: 세상티즈 나나스 냠도 제시 자주 쉬어야게 제신 되지. 지난 마르벨.
1: 라송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탕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카라 총가도 핀 십제 냠레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고 강아 구구초
1: 신의 뉴강 변종 예랑 뉴강 뉴비 확장 거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뒤에 토베 뒤에 개 불규 중국 신의 뉴강 변종 예랑 뉴강
2: 야미 김비 너 공대 보 매다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산이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 카지
4: 공고 잡디 뭐네 챤나 멘다고 뿌이 야고도가 디주제 야고십도 양고 야
5: 주주디는엿대고링고대당초에홍고디과부침을송장강반너찍다강배서다지민나저괴괜찮고도와링고당쟁게홍고디권제칠을침부인은땜부제능면리심제지에제고민도닝제다니강배때면서지아님도갈래겹상터리인은예링고당쟁게홍고지권제잠부
6: 야고

0: Tiring anzu lo yeba zhu h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 dosi dago nani yandib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a lemba di tibu dwe?
2: Da di hao hama shu wala.
1: Di lo yeba zhu ham, an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인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1: 레시텐덴
4: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가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chu, chu-chu jik.
6: Yami kimbe nangkung tibu mebta, nangkung kakba, nangchu yangsu tunba. Go na, gu yu kor, lopzi ngidu, lopzi jik-chim jimadukwa soki, yami ni 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ipta. Qingpi tanggi tunse qingpi luni, gyagabki qingwa laki yubi, yami nazi ju si si. 지신기 닌주 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고베 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8: 어머 김이 심부디 가리 김을
9: 빨라 Nye maa shurguyu da, pala kirange maa di lemba kari imbaji tibu nanda.
8: Maa di kima shimbuche? Zang zang kyangche, dende wesek maa ri.
9: Wesek maa nari pala, pala kirang si nanda. Di nana ya, pöle gi, xie se rinbe xin maa che. Tando, di maa, zang zang kyang imba maa che, di maa rali ya yuebe chi simish duwa.
8: Wesek maa di, long ni shula zong qinbe lianpa nyingba qin ngui mei rin ne xu xia lak zhe suyo bai maa di bu ne yang zhuwa
9: xie xie rinbe tuan zhe yin za tuan zhe shu zhe ki cha gen yin ne zha tuan zhe ki to dam yin ne zha qinbe da mi zha wei nian bu xio ri
5: wesei maa xie xie rinbe tang zang zhi maa lu gu di gui wu yun hengang zhang ki
6: Yami kimbe nangkung tibu mebta, nangkung kakba, nangchu yangsu tunba. Go na, gu yu kor, lopzi ngidu, lopzi jikchim jimadukwa soki, yami ni 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ipta. Qingpi tanggi tunse qingpi luni, gyagabki qingwa laki yubi, yami nazi ju si si. Jishingi ninju lechubi, minchu di, wantugi lungkyo tablamgi goni, minchu nangungi sawa ge tubla. Minchu ki gyurimnaan, kapkya megubi tang, nangungla pokto mebe toni, shogyun kangya meba, yane sangtu.
7: Gyuntung yame niri tang, tewe rengshingi yame nila penbuyu. Gyurimyongla shibshu yubi, shibshu bichila, genlin yu. Kabarangcha, lewo ye guji, chusum gugu, guchusum, sanye. Lasa nyangchenlam fukangmenkangki nedubu sarbekaji qingbitang nanye ditangdine shigazi lumutse dikuyukaji qingbitang nanye meze chongkang logo chonggir nidongchi gwenbulam logo lupchung tangbuyukaji qingbitang nanye meze chongkang
10: Yartu gigya nime cawachi ngagong hulung tangwe chang shushu loge paju nigo chikwe di sibtu satu namshiki kechulu mingne suyu la Nikuo ki nubu yang qianbu dian yu bie, nga gong tang ninkong ke du kyun yang canbu yu, ri zik ba. Gyun dian chonggol so qi du kyun yang canbu yu. Tiwai nikuo tang, lung guo, qir chu yang guo tubla, sukbol kyun qi suk qe li bu xi nguan tu bie ma qi, ngo dong yang gar bu xi nguan tu. Qil zhu du, o ki pa zhu nikuo qi kui dangba nang tang. Yer tu gi yang, ni me ca wa qi, nga gong he lung dang we, chang xiu xiu. Logi pa zhu nikuo qi kui di sib tu, sa tu nam si ki ke chu lu ming ni su yu la. 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呗。 我们的人生是一个人生。
11: 这样长啊几下这得来多少多少个这还得是几百块呀马瑞让不落亲戚的马瑞韩立方的排局是当的爹娘的就是做呢人中的面子里车站站的捐钱面都拉站哪不也不去吃鱼所以这门友的爹姐韩立方排局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去些当呢这也不去领给
12: 这样我是想想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排局当下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去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去拿着呢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龙书
10: 民主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蓝旗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13: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산용장 농용장 나르제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셀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유조랑 차라 용정 최 서동 효균나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디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14: 동고 저거 다 갔으나 강바 고마다가 강바 대고 유봐 달래 막아 봐 누나 마셔 봐 이제 고 대단 초에 견고 한고디 그랑 토르 대고 제 시나시
15: 나 뒤에 있는 링고 딱 견고 한고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링고 딱 견고 한고디 견고 그 대단을 숨겨 두고도 봐
6: 야미 김비 너 홍디 보 미부다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10: 칭피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난 갑갸미 고베타 나공라 샤추지미 고베 토네 야네 상토 산이 파스냥체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서베 카츠 칭피 당 나녜 디당 디네
15: 林国当前的很多的关键，请了请不赢呢，点不接，能没来甚至借钱过命多。人家，当年刚不得面子，几俺们都干了一局上，他人呢？林国当前的很多的关键，全部也过几个人的。林国当前的很多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怕在，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16: 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公爹不面子，玉芳，那当哪位说去看了皮蛋？我们队给直接的，人民喜不接的，伢们人当错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问，皮蛋是今年。那娃那说当话当，四处啷个？那娃五只找我说的，那娃爹不面子。那他哪位说去看了皮蛋？我们队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喜不接的，伢们人当错了。玉芳，那当哪位说去看的？那娃我不当，那娃张四姐呢？给了。 第六个，那我是经验。玉芳，那当哪位说去看你？借用给母鸡全部写的。他的卡巴给不起，借来给小朱托呢？借给那当哪位那对了？打穷经验。玉芳，那当哪位说去看给？对他几身吃苦被原因？那当哪位那对看了？从看图片里，是不是娘们娘子？过古当古书古来没过。他身上呢？他是装的，尽管去娘家破烂，卡巴昂着两个月估计出去送个几几个。实际上呢？是装的，生出去，扎的几烂。卡巴昂着两个月估计，给过俺个古古出。

0: ཁྱི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로규토 차로 표도 타러왔니 레랍식 데니민 차대 나남티 양사르 년제리 람 죄거바타 차로 온전 지급 조 미드니라 땡구기게 람제 링시 갈레 체베 람부 규지 신이 강중 사도로 오르토기게 초지 코나라 팅지 조와라 용다라야 록체기 투죄 고르기게 타자 표기 짐주의 차샤 야도 개바시 피게 침바타 된 슝람 타 자글람 커주제기 변전 타 변대 신제 와르기 파르타 제녀를 당엽시 치림 부지기 매부초야 조 차대 나남 유연에 차로 고균이 뒤유진 부 인바 며미시
1: 저랑 이제 내년에 자고
0: 짐주 타 소주티에 뜻이 체외 팅급 치림 부지라 윤난네 자루고 와라 니니 솜레 거기메시
1: 땡은 땡은 안저 차들레 차샤빈 순에 랑갈라 오야레 규링 부시치레게 스텐 차데 서비스라면 두스 대상 은에 셈네 차데 니니 솜난도레게 스텐 차데 서비스데
0: 롱우동 차싱 차이 제삼 체디 편정타 매개기 숑사 탐보를 제니 중화 미래기 중원타 비리 냠제 제기 방부치 페라 시외 징주의 당치 계급기 휴제 롱람타 갸뷰로워 페토 차로 튼기 미지베 로규 조치임시 야르드라 페기 샤르 규기 청진 도부의 나제 최토 차루 쇠바 계산의 용지 유바타 쇠슈 르도 개베 남바식 남슈 송은 닝지 총지의 보종타 파르다 지리 갸츄베 롱슈르 남 표기 최신 강부티 이오 최신 내유시 갸교기 지람 균이 등교 체바나 치료니 통원이 쇼지라 이오 잠부타 쇼시엔테라 청진 도부의 낭세 통주에 랑고로 지리 주차 규치 거리 제모타 모장기 최신 밀람도 차라 니가라니 이오 최신 이마타 이오니 하장 제시 이도 원위 내시라 쓰기에
2: 책동 굽게 죽주리 지러라 세전 문디네 최신 낭제 체제 최대 체제 그때도 최대비 주총지
3: 아네
2: 단에 발로 로초스 침지
3: 롱 초주 로규 요르베
2: 아 로초스 하고 로규 요르지
3: 타자 모네 계절이 야부시라 총샤
2: 다리
0: 이오 최신기 최신 탐배낭 청하이 창기 탄다 레로 삼대 노부타 냠토 최신라 다고르 최신예 청하이 창 디로 이오 최신도 용와타 이오 최신기 튕계비 부장기 겐코로바타 퇴총 콩니 광동 신진 신뢰 체리 강기 자루 심주 소이 체리 캐버시시
3: 자루 대조 로르 주주 튀메 더브지베
2: 데 로르 주주 튕줄 더브지
3: 안레 아 탄도 튕계 체도 요시 녜제는 오네 계자 야부 총샤
2: 제 탄도 튕계 치고 데나 녜도 죽로 안제 예주 튕계 겐
3: 안레
2: 튕보 토르동도 제비
3: 계산 오늘 야부 총샤 로 조준라 친비 내내 탄도 야부 시라 계샤
2: 하
3: 기나 주 퇴균 여제 야부 제비 다시
2: 아 시자
0: 로 조주 공기 최신 티다 산내 티게 민남기 다요 디가라 자와 초네 로도 계예 야체외 모자기 최신 티 이오 장부 모기 서규도 롱쇼르 캠네 제도 따외 명모 맛이 초비예 고계네 그림 하도나 人이 이원체신도 列바 丁제토 종이시

谢谢叔叔。我在米瑞卡，心中若无其心，他不是真的，即心即得真。 지교수지의 저이기래나 창가르빈둥기 람둥지신교는 람둥티미스가다 공제당기 제수장는 디기통의시

0: 이게 매지지 나로 소팀 지지고 레송도 다 권리네 게라게 노스고리 양군에 셉십이 소나스 다 전에 게라 균수 세야기 민치디 컨제지로 구나 게라게 디시지그러나
1: 네세 어 다 균수 세야디나 안조 부글로 추르레디 참바 아주 소사바 제디네로 중이 족숨나 레디 소 찾아 부글 노수다 제제 안조 미겐베 소지기고 바오 데 균수 스고레
0: 네세
1: 균수 차샤빈다 안조 로 중이 족숨네 제사나 아지 단체는 메시지 배주다야 소된제 지리샤 다디 버루로 소신다 제야 제미둘 다 균수 차샤빈은 안조 지단체는 수요 가장간에 셈는 소 ni shu tsab kien ne sum chu suwa ni zi zi yuwa ril.
0: Nesi.
1: Ki paru ki shi di dengi me, kataan di dengi me karir es na suwa shi di ngan zu jam sui na ne gup dun suwa geba zi yuwa ri. Ta ngan zu gyagay kem na zhi chi si ri. Maang zi ge kinga yu ki ta zhi chi di gaya ga tu zui di kudu re sin chi dan chi na lo chob kien ne lo ni shu zi nga paru de ri dunga la. An shu zan di paru de li du tsamba an ngan zu ru guo da mu su ne gang gu lo ki je go su gang ga ki sa war ba. An cham chi gu du tsamba 봐 그 지치디 턴스 매브제 응 아주 격격이야다 야면은 如果기네마 톰모토 구두 참바 아니 순이다 如果기를래 제 게모토자 아니 미강가 땡기 매브제 같이 니슈 잡게 레기메 같이 양 숨주소니 찾아요 된제 워든제 시샤
0: 레스케라 다체나케라 균수세야디 땅아주 미치기 메스나로리아 베티 베주다야 소디제 좋아. 다 전에 결아디야 균수야 두균 딱지지 근데 최고나 야위나.
1: 어 딱딱지 간에 셰비는 다조 수에 딱지 조 장지해야 되지 동아. 딱 안주 넘규 소수 초에나 랑린 다르투부다 소수 제투부디 조 가레슨다 소주야 들어와. 다 소주야 등 안주 민망체를 다 곰시디 요리 소주야. 다 이내 망체 소주내래 쇼게 주야 뭐도 야 민망우치를 권다 소주야기 곰시 매 야면은 카지야 길체제 참장주 참장모주 이제 치고르바. 다 이내 량주 칠레가네 셰비나 야슈촌나 소 니미치를 용슈레 팅미니 주야. 다 팅미니 나네 학바 동안주 츠나 我主要的开心起来是些了，
0: 他
1: 的意思呢？他俺做你没有忘了，写了去叫个谁的个热度大，就做刚刚俺做学生的主题是吧？他其实广大生个那么说的没注意音不音呢？哎，他这个是呢，俺做明年才能考国教没不切。给这些嘛吧，考国教没咋？俺那开那个起码的，俺做科学的，得是用着是吧？科学的说了考虑要的是呢，但说了江西的个宗教企业个弄不定这些东啊。科学的用着绝对什么？哎呀，俺做说的主要个应该都是什么说呢？切入主义。虽然广大钱了，说主要的还真开心不是些。
0: 那是。
1: 啊，你第几届的呢？但说主党个那些位呢？但科技俺做没忙过几个，特别不起劲，说忙。且吃了就能够动啊！你吃了，狗肉我煮，他把都素煮药我买不起，顿顿吃了就难为呢。狗肉我吃能按住，所以这进不开的，你说谁做呀？但你茶树成熟给呀，地里那个地里嘛，顶肉吃呢。所以往在那人个前面，台湾那素煮全部得带人个药的。但地里我的听过说啊，但素煮大素买干了几，就是吃个一点，才觉得那个。但素煮吃下边呢，我那做没忙过几个，但他那出门干素煮专门吃药的，俺就特别不吃这素煮的菜叶，那说长头没着的，三不顶这可能过是吧？但顶这嘛是，肯定是那素煮开始。我全部晓得这原因呢，你说拿了补补个长寿都做，你长么大土么多？现在俺做苏州西呢，就是嘛，人家么子苏州过的底子穷子钱，人家苏州补的么说呢，底子多么多啥子的这，差不晓得这钱，那样苏宁的都做嘛，苏那钱人个多啊。俺苏州吃下边，那俺做泉州吃这苏州晓得这，黄开不得西呢，又么多。第一次苏州吃下边，你人家么子补个大子西呢，那样多。但一年说没了，想想，但说没了，从这干来那个专门就要的，看的偏女专门就说嘎不切个的，说扎头个的，说你都听个的，专门就要是吧？但都做鸡蛋钱呢，偏女全部是不等着，但要嘛的，但姐要嘛的是那这个嘛的嘞，但鸡蛋钱呢，偏女是不等着要嘛的。
0: 找不着没
1: 着？哦，但找不着就收了。但学长第一讲了，你说没是一对什么？俺做说没鸡蛋是哪的这个？아니시부든지광원침보다편유망보든지쓰고야개민도
0: 레스갤라로로땅안조두균어균이야피해마도나개나그소인일에비나다그리송구좋아최장갤라다소리야나즈등뒤좀봐양나람심비나야고래근데체는야고나
1: 어 따딘데 리샤

0: Nima yinba cha xa na da nga zo jizo peike da ya me na lakze chu ze ge genbe nga zo so la nyo gyun chu na cha so na na yin na bu yin na cha ji dan che na mang che me nga na pe je kwa ya ma do xin da ge tab si yo mar bar da te sa yin na da kare jizo peike chu yo ri lakze chu ze nima da man cha char chi yo ri ani nga zo chile ge am je yo ri ba dinje yun du sa ma nga zo ke si so na ba da so la nyo gyun kare chu bu yin ne 니에 당고 간조 소데 면주 제야 신나 우도무도 니에 당고 레다가 고기 인스 데 수는 금도 가리 인스 딱 간조 갸가 겜나 原装 쓰라 간조 소레 다 소소 당고에디 니아 토비는 약슈리샤 다 셴마도 계시 소 고업다 딘데 제비나 소저 야고 가주 다 치체교 소저블레요리 딘데가 남바 차샤네 소소 소능신기 대보다 딘데 손나 댐 딘데 가고가고리샤라
1: 네세 알로 타케라 탄다 수제 버스 나송아 타야 두규 간주 초에 나로리아 미카지게 수제 거두 좀봐공 그제기 토유네레 야호리 승고다 디간을 게라게 공수리지 가려나
0: 다 거 가주 체유네 야요르다 세디 베드란 두스 소야민돌 카린스 다양 아주 수수 캐난기 차긴다 수 차긴 드네 루고게 차긴 드네 간지데르 다고도라 크린스는 딱히세 캐나로 소 찍즈니즈 마 참딘데이는 아야 如果 자기나 자 연용 소 자기나 자 딘데 야고 유비는 아마즈 소저 딘데 나가 좀 미나조 요르바 딘데 담당 주주난 디그리 다 이내레 캐나 소 망고 참에 교 야메는 如果 자기 교부 임바 딘데 임비는 아야 소카지 고야 메베 소 딘데 요르 딘데 다 야므나 떠비야 소 딘데 수인 수미는 아야 자기인게 겜베야 인데 소야 민둘 다티 조딩 아주 캐난게 수수 소다 예윤 하베 소다 야메는 디워기 如果 자기나 근지델 삼던 규르샬
1: 레스케라
0: 안주 미망고 삼르나로 로겐 소피제 캐나 소메베다 야메는 수저 거규 임메 딘제지 땡기 삼르 딘제 스타는 거르바 다 이네 응우일 딘제 마르샤나 게디 계란게 넘겨내 소라 딱지다 숨겨야고 난 토비는 안 가서 걸로 토버 차네야 개낭소 차창고다 체지고 딘제 용시그릴 아니 점리 트레딩 저쪽에 니마 체시딘데 스도난샤 게주니 슈세티 디카르레스운 로게주레네앙 안조 야 소니슈 대토야기 딘데지 라드난샤 당 조메쇼나레 공로 침보레교 케나 소야고 대교지다 양 소야고 매교지는 양 지제간레 개바시라 요리스 고샤 요리라
1: 다치는 면주 집에 그림나 네버 소소야 이습 최고야 치카레나
0: 다 면주 집에 그림나 당 아주 수면 면주를 캐주든 대주어리 지단 전에 수면 면주 있는 아주 맹간나를 탱무니네 숨 지단 탱무지나 차야 뉴뉴리 주장 아주 디가르다 디네 믹스에 캐주 가르어레스나 소디 면주 지동 아주 탱무 당구 면주디 망체는 수자 면주리 세상 아주 민망고지 내부 망고지게 맹간나를다 당구 망체 배야기 금제라디다 너수단제 비교르바 다 이내레 아주 면주 당구 제자님의 수디 자찬은 아니 망우지게 모두 피금 도와 저 러야다 나야다 너요 팀니 인지미지 용구를 다스 러워르데레 아니 망우지게 다 더그스게 콘너 수디 자잔 더그스게 도난다는 그 원을 아니 피능무 도 언제 제비는 가르했었느냐 디치게 맨카지 양 카이나르 규종구 샤나 팬도 메베 뇌버요지라 안디 규종구 샤는 규민도라 아니 니네 차샤비는 키스 면주 카징 안도 템무 당고체 양 템무 니버 다순분 난가마 페비느야 아주 디 카레 디나로 니면주도 무슨에 제무서도 년가 배랑 자요 말발 아디 네로기베기 년가디 까지 가요릴 네로기베이나 야멘가나 권에 페두 삼바 아 면주디 듄그 면주디 배 동로리야 권에 제 당고네 지교게 워셔도 아니 메린다 컨지텔 삼르다남비네야 퇴바릴 기시 카나로로 소카지 소틱즈르데교 임비나 아 좀엔가나 페이지 템무치나 템부시 기업시한 조어리 아 두스 챤의 메링가 운네진 메링시라 타고 말 따디네 게시 소 류교디 류바 켐바 차샤네 나와 마샤브제 두스 샤남비나 아코 류교디 띵징징 친나 안주 쇠기데 왕자 요르 쇠 왕자 땅주 개개 김의 신경스르바 디나 레빈다 게시년게디 마워 레빈나 안 쇠 왕자 대년게 제비나 아니 지네 챤의 너수디 슈크챔보 아니네 챤의 면주간에 챤샘네 등기 슈브난시 면주 天文尼 숨진 맹가나 배워치도 좀봐 면주 뇽저 차부 제배간라 디간라 메링가 차샤네 메리마 동장나 레주오리 아니 메링 토보간라 또도 안주 갸게겜나 근관질려서 면주 디체 디체 차비나 디간야 솔로 슈브지요 오치리 야디 콘제디 메링 동장나 레데오리 오두스체 디네마 통도 갸미나 카지 소강가 간주 카이나 통베 소디 강가 주제마 자나로 주바 차샤나 哎呀咋了面具切的那地缸的说退给书表去的啊没人的同时来来着的啊他妈呀说过不赢呢啊说过吧恰恰呢当然做他的说这不搞吧恰恰呢说这不这没那做的有的嘞那说这不压个了就随吧恰恰呢啊我有听那来着吧我都是这么说说说讲讲解说忙过去都是出来着的啊没人逃不恰着的学长爹呀啊看那做陈规学了引起民警说了那就考虑有那些考虑有那 卡住穷对呢，其实没个那片土，前面住的南边呢。俺那几年说说冬也没问你呢，但没人敢来吃些呢，没人用我顶着用着了。我就是讲，老王给他吃些呢。他吃呢，所以第三天了，跟这小孩呢，天天给拉回来俩，天天跟这闹着呢。是，但俺做那么久菜呢，伢钱啥的，他不就当呀？可，公司啥的没忙起来要是吧，算了，些拉去就上班，开始算新的吧，准备呢，伢钱给我弄个是吧？但伢钱的那个如果不就当，养是养是不就当呀？顶，说的伢女子忙过去输给了，肯定是那几年前边呢，可，的开嘞，嗯，的伢钱的嘛，端土也要嘛的，可爹爹最高的个。俺那其实伢钱的养是养是，俺这住着端南边呢，马上我呢说的不如月江，俺就写了的个的新的最高是吧？同到说你是给的，伢钱的我叫一个月呢，我可 嗯，俺做说的水不入了，呃，看米色的点点就要的，水泥素素没说，是俺做那么有些为难，谁难的谁的，水泥素素没说，好的，俺做说的水不入盖呀，说起是吧？但其实俺做样式样式牙签的都是我比呢，底不入给水泥的呀，做起水泥的粘个起来了，说吧，水泥的粘个起来不能呀，水泥的嘛控制呀，应该个要的，说的水不入，特别熟起入等个是吧？点点几的下，俺现在也是穷了呢，俺做。
2: 地里下收了白酒单呀，但，地卡上牙签棉不切，地，嗯，他当俺做水果，加个给那牙线啥子的，地白酒单那边呢，俺呢说了他的水啊，女子的这用水嘛的啦，俺呢说的水不如地水地就要是吧，我的脏水钱啊，俺们呀，各种个也个多了，但俺做鸡蛋前的水果白酒单能对上吧，以及名字，马都是。 所以，新的路能对上吧？熟悉我感觉路能用不多，可能是你熟悉去什么地那路为呢？我给苏尼的马水差太阳两个多哈。俺做苏贵的白酒灯都靠开的，说的说不着的。俺的俺做白酒灯都说的能新鲜，可里可里马都说那几百说是钱。俺没给定了列车说呢，俺做水电的说学业余年月长，俺做积极接起个些，业了年了业了怕。 加班说钱，业务就说的点点也嘛，听我松些些的是，也嘛涨些钱。的那小院的出价，的那也嘛都是涨些，听我松些些。俺的那古段的也都是短难的，俺都是钱说干个了，新的，其实涨些也我钱多呢。俺说的水不入么？入白开多了。
3: 嗯，对了，康总，哦，民工侬说出个钱没呢？没开几个是呢？说这这价格的速度啦，是呗？
0: ཁྱི ཕྱད དག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2: ཁྱི
3: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수신 드림으로서 하시 접선 소초다 견지 샵지 로코가 접선 신부디 드리신의 대기 중시야 샴르 뒤쳐 살고에 세용을 저지 잡직시로
1: 칼라 사가시오
2: 아 용구요 오 지 자기 앱 실수해도 와 돈도 양라시다도 랑락제 실수도 와
1: 어지소마르베 등을터 그 시녀데 녀랑 쇠베 칼라디 녀친네 안교이 이네 나라 칼라소 케브리스도
2: 등을 랑가 수신이라 양스 주어 삼초 이네 녀다라님도 소화기 아유브체 디네 랑가 쇠베 칼라사야 주나 디제 가라
1: 디페친 카츠치그리 카인스는 칼라디 세차베지 양가 사치게구리
2: 졸리 디테일 라스임제 마치 마르네 디테일 차르추 마시라 잔레 냠압세 추 마시 니라시오 님디게 나라 나우네 삼토스 코네 추바 미상맹원에 시에나 나 수싱 집수시다 지부시 지순에 대비나 수싱 레네디 니 섭치가 제베마도 동의도 수싱 독슬랩다가 나 나와 다니 민도 수식에 나 고급이네 제고 마시 제자 녀타제자 수신구 내부도 맵수비나 신행의 집수디 명물 교구시
1: 지유에 랑게 수수 가르시에메 하고도에
2: 내 가르시에메 하고가죠 랑게 당대이니 수신구 미야학실이 승부이규마시바 녀랑시오 나 레네디나 수업니 당대부도 쿠용아 동주다 원유가 세제디고시 나 계좌도 수입다가 쿠 람사각동치기 첩집 전라 도야 제도 그게 라베자 로체중아 다디야 마미저스니 땅이 지체체 같이 딤도 돌아 나빠야 맵스죠 나 다다가게 맵자자 니 고타바등 마시 왜
1: 그냥 갈 신이 봐
2: 시세균 니 세바니다 야 대대야 대대시 니 라시오 상경아 다들 럭부치다 용도에
1: 니 가르쳐 오래
2: 니 수중아 승아유 생일이랑 그 수신고 대쇼럽다 딩윈이 주다 진주민주 쉐 니 입질라 디네 고급세지 디디아
1: 니 가르래
2: 러디비시 니도 스쿠베마도 쫄니 그 요마시 야 대샤유다 니 라시오 그 디디 혼이 고부다가 니 사쿠비 깨다고 장가 사쿠베 뒤울라 그 주민을 얘기지길라 러디비지 장르기 마시 니 랑은 내 뒤면 봐 군에 뒤지 이내 곧 차버다
1: 란디 갈시위에 란이 오고 또 왜
2: 안녕하세 모두 쑤시고 안녕 개수님이베 그 여자 쉬었다가 안 내려와 시험하시 모두 슬랩다가 난 모두 늙여야지 가인스나 레그디 예체 메시비나 꾸안 내려와 시험하시
1: 레카제
2: 알아도 제 머리담에 둔다디 땡땡 안 가르치 그지 안 가르치 그다 내 능지도 없디 세세 채무 주스 그지 신달 야채 마시 줄리 다들 안 가면 동안 로봇의 동의 여마시 얘랑 이렇게 예비인 봐 디키 때문에 좋아하시지도 없지죠 다들 강사도 되어오시 나랑 이게 가래 다가라 비옵 다들 강사다 마세 둔다 디디엘 안 가면 동안 로봇의 동의 마시 용두구에
1: 지혜 용금 아래
2: 얘랑 쇼티죠
1: 얘 디제 춘이 준비도 디 가래 있어 오래
2: 내가 쇼딩 좀 안 로봇 땡지지다.
1: 용금 아래, 용금 아래.
2: 내가 내란 로봇 먹고 재미 못 다른 안 로봇 땡지지는 용어도 굉장히 쇼딩 좀 굳이. 마시, 제 자기 아라니 저한테 용사 재우기 싫어봐. 돈 다들 사배 지라. 아라니 인지지. 니네 미상만 해라는 가봐가 좀 이면 실 주인. 용어도 해. 구치 뭐 구치
1: 영아
2: 상약 쉬임 싱구유 야, 교홀로다.
1: 七周，是你七周去做你吧。每夜随中看了小阿，阿同他开钱不就让了些言语，让人家小阿。

0: 대비인데.
1: 장구시에는 팀장 투조급라.
0: 니망아다 직불시야. 대응함 챔부치.
1: 너슈여봐. 뽑부터부. 강에 가르쳐비네. 님지 나모디. 수소답에 이치요지.
0: 지유.
1: 팀이랑러 코스티야기 레그다. 포도된 레그망 체육이리. 예심리네 권다스기. 야오척비. 모두인다. 나 드린데 요야디. 나라니게 팀내 권제 상시차치디. 수신. 그래시디 레라비오. 결주람 양도시. 나 미근데 조금에 넘어고.
0: 그래 밀 도주제나 힘실하이기리. 셰마샤.
1: 이내게 그라 고고만 쳔메. 아트 토라. 그래가 당뇨메 베타단 집디. 게그라 셰비.
0: 그래가 아트부 마사 I love you네.
1: 옛날 마담지 그라티드 지마시. 다음에 그라가 가셰브야. 그래 지지라시. 빌헤리사.
0: 지.
1: 무슨 유다 재밌는지 알려다. 나 지유 메스비. 그래 동주시 알려다 보다 요마시.
2: 도스스마.
0: 게, 얘 가르나서. 그라메 규보도 나 메비나.
1: 나 나스가 붙지사오지. 개미야 그러게.
0: 미엘레와랑레창이
1: 용도에
0: 됐다
1: 중앙부 규제 차지 야랑두두
2: 그라 소도도 규배다 하시
1: 이네 개미도 나 디네 두배지라 나지 조조 개미디 나 이거 띵기시 저 비대가 탑식 후유다지 나 디네 두구시 나 인스는 나 조어 유수배지디
2: 지금 이거 하죠 나 고대 유배 시구유배야
1: 就比如了,我们马上接触的一位新的一位。各地的公司找我有这件事。苏西,就让我把这件事情给你吧。阿俊姐,亚历斯。他妈亚历斯!叶雄喜!
0: 就让我喜欢喜,是吧? 你就让你不是没有什么喜欢喜。
1: 김이도 결심자마지 눈산세지 접대 니도야 이 그런 니지 가지 제마죠
0: 다시 접대 당장이
1: 이 그런 체크 조심 좀 이 그런 세이다 조금 기분도 많이 그런 게 지 대체 차루야 해도 뭐 겸하지
2: 스가 지금 맞으네 말이 길마지
0: 같이 이해이
1: 이 그런 세이다 김지
2: 즈불링 미상배 내밀 지여스 유비 시그지
1: 지여스 유
2: 그래 셉시 수에
1: 수시 님들이 로봇이 안 해도 뭐 겸하지 시수에 조금 기분도 많이 그런 접수다 뭐 답지라
2: 가서
0: 지지지 마트도 레몬 후유 디게 뒤쇼다니 용마지 집집 전라도 임부디게 광제 총소시 저저저 나도 겨우 저저

0: kirang ge nam ga ga ma gu de yu ya kari be king ge yu be
1: ni xin ge me rang ge nga le ba
0: ti wen nam ga ga me me bi che da ga go go zi ma do yo ma ji ni me ji xia gi ri do ge ri jiao jie
2: 大家过过的头不大家过过去大家的切不见过过要去唐山黑米送上心闹了大家宁节目的这可是三笔呢心不卡脆弱的三不是的呢咔嚓是咔咔死的大家切个三不大大家心不定这有三不三不穷我的老朝心不多了不是 디네 칸니부터 사가 주시지도 루부 토갸러 학바실라니 샤키리 너고 사브레람시
3: 아치
0: 아치 아치 미단제 더뒤 남가러 까메 킹버지
1: 아레 딘데 야갈라 부딩라 첩된치야 시도디도
0: 도제노
1: Nye se nyi rang, kap zan jem zaga tin dhir vay?
0: Yong a.
1: Chem duks ten ki ginda. Rang gen a, gama da dan zilam na yung gri vay?
0: Yung gri, yung gri da ga so.
1: Dine da gyur vay?
0: Ta gri.
1: Uzi, di gama ka re?
0: Gama ri go.
1: 等等啊, 刚现在的人一点的。
2: 布丁, 电信连把鱼人不是不是过送啊?
0: 阿古拉, 阿古拉, 你也同地西, 你给马多拉米多。 阿家小二给, 阿可对大家有个人。
2: 布丁,
0: 嗯,
2: 阿古谢把女啊, 七六主角阿家拉宁姐妹谢了年你, 出不得谢小明啊, 先送诶。
0: 迅速
4: 布丁, 电视台
2: 永远
4: 欧拉给咱的谢不得这么难说啊
0: 迅速
4: 同多年谢不得这么难说啊 唐古地, 这个月没被米的给谢出门啊
0: 迅速
4: 你有的, 加拉做不等做, 拉过马上啊
0: 嗯,
4: 送不得, 东西成功没动啊 시부디 추정 앞에 콜라 랑 아메 인지디 게우 니스웨
0: 니스
4: 칸니 부히바
1: 부디 니랑 토로 사브니유 저 제브디 와저
4: 토로데 토시 마치코니 부딘 콘스니 요시비
1: 디 니르히 쇼브리
2: 아 계속 말이 탱만스현 싱그리 니 돈도란 청구 차슈 부딩로 설라록베 우산베 내요지 제세러 와라 큐노마치라 돈도 나키그 셈딘데 젠 큐노 용마치 랑 쇼카스 테네 통치도 못줄라 추다메 더도 돌로지는체 니르 요체디게 니에 되베난 루유 니치라 니스 자차부든 제 체는 아카바 깁슈
1: 용아 부딩 쇼 니니 저도 몰라다 오라라 쇼아 쉬시
0: 몰라 쇼아 오라 쇼아
2: 칼니라
1: 자
4: 小부딩 니에 셰브디즈 심르 쇼아
0: 심르 쇼아유
4: 푸 나고네이,落云顶民都 没有苦급地大队员姐 小布地,七种马之巴 아
2: 是,阿姆拉,土了点不难的 米娜米顶着马之 马斯,布丁给天不都大 人们已拿了有着吧 抵抗了布丁给米娜别的堂林前面都 土了点不难是
4: 让给小爱的这话起别啊
5: 弟弟 小爱这边上啊 我也是快车当阿姨
6: 哦,我们这边了,肯定这边了,切西梅了。肯定的,肯定的,肯定的。
7: 宇轩? 宇轩? 让开车走啊。 나히르베스라든지
8: 아자술라게 미나게 샤부딘포요고제 토제느기 황게디저수자 나이센제라주 미나 미유유베비미지리 니에주저마라자

0: 육쇼. 차고 차없이. 디린 키라니 세제 된다디 고시님에. 키라니. 네 공사바 용도 유배.
1: 예, 연대 예.
2: 나, 나이 님도 연지르베.
0: 제고쇼.
2: 오늘의 친피 젠더비아수 예 거송지주 슈기라인
0: 젠예리아스입니다.

0: 로드윈 침리 얘랑 조고야 가리임바스 치드 장경아 랭겸무쇼 다시도 디금 세임리
1: 갈수고 오래
0: 시킹더 찌르모 장게 토뉴 유기리 부딩 치지에 머피 세지 치드 맹간에 디토무쇼야 장게 역제드다 니시디간라 나다 부딩 척규 저와 임베 허브 마리스 치샤
1: 인기 마리 이제 그리 제브레

0: 이다 도시 도시 이다 이다 사다 이다 사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사다 이다 야 이다 이다 야 이다 이다 이다 사다 이다 사다 이다 사다 이다 다나로아 다나로아 다나로시 이다 이다 사다 이다 이다 이다 야 사다 이다 다나로아 이다 이다 이다 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1: 이다 이다
0: 이다 이다 이다 사다 이다
1: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请马萨, 你不定让个不人上酒, 你看准的让个个大不美, 你羡慕酒, 你我那羡慕酒苏醒。
2: 他起的是谢谢, 您不有了别啊。
1: 永扎村都错过呀, 明都。 请不马萨罗, 让给罗马为难。 부딩기 치에도 심누시라 당여리 아크섭 지규로와 되는 지기리 니에 부딩 치게 조약 둘로 니르기니 아 부딩의 치주기
2: 부딩 니에 부지 랑 치주미
1: 수신 팀루다 척규 니가 학태네 부딩 랑 부미에 부세부지 랑게 아 강고 마치로
2: 不定的那天头啥要见女儿你其实去劝你一个马人可是让给无数且成年以呢你连老婆小命

디게 부딘 충드네 타보도 바르지. 상게 님도 어제 키죠. 부딘 챔부 차스나 다이요지. 디부딘 더워지 숨도 바르지. 돈 잡고 잡으시. 그 뒤에 내 샤모스를 토니 속임이 되기. 더더 뒤에. 지지지. 어디? 더워지 숨배 님한테 아무나게 구리샤스. 나 게임 십시오시. 이내 제발 웹시도. 딩에 팅탕보 갸스다가 체듀지. 갸스듀는 란제. 루토야 무스. 니 카르체선스 체듀. 부딩게 어글라. 갸스 체다 최샤스기.

미치를 이하주스기 미디 탱웅아 켈리즈 나네즈 가르쳐내자 개밤 가르쳐내자 기도 가르쳐비네 남향에 치를 대제 나 두우다 지경신의 미디

이두네소 니랑 송겹치야 삼부들리시 지체는 디두네 나랑 이글레와 님도 제브지 장게 갈래 싫어하게 니 예수의 꿈실 뒤인 탑치야죠 다등아 구급시제로 나랑 소외나를 용주는 용두에 자기가 풍성한 교육을 뇌게 면서로 봐 이내랑의 신규입에 등을 통해 풍성 나랑이 토브냈어 문교 토샤 小爱。

0: 너부 랑 같이 나야 랑 챙대다
1: 지겹지라 뉴스에 굉장히 중요이나 비라도 지금 이제 땡기시야 고대이
0: 아 지수불아 나 산주 주시리 초디 초세르베 비라도 지금 첫시 가서 쓰소 레그도 되듯이 나 지제 기라스 같이 해봐
1: 지겹지라 세이드 꾸난다 세이 꾸사소나 기란 산주 난 흘려서 주야 여러분
0: 아 지겹고 싶어서 용용아 야 정치 슈그 坐下，슈그 坐起的。
1: 感谢收。

0: 정치야
1: 어제이제
0: 교고접수장면여기내주도준비네비라드신이자서유고바규룡들의양고수배아샤가콘서트이제안주규룡능시시용야고치주아신송해아니엘엑사스다인슬러제대가주의아아

0: 노부.
1: 여배. 가서 뒤도 내가 같이 씨.
0: 아씨. 나 계체도 랑도 하나 계체도.
1: 아 계체 오죠.
0: 대다. 티링아 균도 가르쳐도.
1: 아, 대원은 씨 직진 갑디네. 나 바로 계도.
0: 랑 나마 용맨다.
1: 죄송도 비싸르샤.
0: 티야 영세소. 랑행아. 계치보즈는 유빈의 신기.
1: 아, 디디 고쇼. 너니 차스 개베지를 니 대회 약식시.
0: 오늘 집에
1: 저게 갖고 올었네. 니 다 그녀죠.
0: 쟤는 랑 강가라기가 예명 진 용구 집에.
1: 아.
2: 시외 송파마 로친보리드 시네보 기입시. 13가 노브지부 손사. 가로 지부다가 너무 삼은 심대지 워시. 다리디 로마신 시외 송기 창스케비아 체레베 가로 지부드시.
3: 시외 송의 파문 니게 넘겨 그제 데메테르 삼단과 요스비. 디 창매 신세시. 내주 디티아 시외 송게 발라담랑 로튠토야 요마지.
1: 키라슈다 다 그제 저시. 너는 심제게 시바. 심제게 티린시주 레그시도 가르치고메 신금이도. 다들부터 톰제 대비. 모라게 디모라 암라 삼두 직부듯이 시 월수수 보모 디기 원로 챈 쓰기사 이네 디기디 녜발라 암라 강백한 샤리요 아요
3: 미츠 보모 랑츠 상모 란르 제브시다 강백바스가 민게 바 하루시 도다 디레스 제비네 스가 란다 총아 크데스 게오시
0: 웨 쉔디 랑키스 땡아 균주 치긴다 시위 총미 근데 이베 싱게 이베 수수 가로리아 루지 숨지 되지 시
3: 강부 체가 마체
0: 강부 강자지 강배 민가라 판텐텐 스티지 지바
2: 지샤 다지 세게 맞다 기나츠 맞지 기업실라 생일 내 맞다 강배 바세 강 민게베 마체 장캠치 제달비네 장게 맞베야
1: 디스 나가 이 기초서로 유입디 니 앞서르샤
2: 인다 김치죠.
0: 인다.
2: 인다.
3: 왜 순간 못 쓰게가?
2: 나 멀다며. 마세 공세 조유.
0: 나 님도 줘.
3: 꼬부시다. 내가 가부디디. 더리 내가 밤 청매배.
0: 녀석 양고 겸 넘어도 선녀야 개개 구시.
3: 라이는 내가 지마 차원에 야력시 고초 차주배. 주의다.
2: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나 알려서 가봐 겹쇼.
3: 영안 신수.
2: 라수나기네 편도 요마시 튼다디 모란 암라가 가지고 제버다 콘을 야오제 쉬어야 개심부시
1: 아하지 녀디제 제토미도 녀 암라 삼코네 은이 십시기
2: 다링에 로고세도 무송아 시부짐라
3: 나는 공부를 안 하시자. 전경 알게 주니 요즈비.
0: 권다지 주는 건 나 미미 두고.
3: 되다 머저 갑다 지금 마즈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出去 又不用难回 사투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대단了 송겹치

0: 지겹셔라 꾸루나 고송사 뭐라고는 놈도 잡지 님은 꾸기라 시시 다랍지
1: 뭐라게 시시기 세요 마시 콘서트 좀 시시디게 마틴스
0: 아 저는 뭐라게 장다 지겹셔라 주도 이게 잡신 매부죠 남자 합도 뭐 예배 치도 남자 뒤뒤 공마 티슈 시야 매봐
1: 그때 동안 남자 저랑자 괜히 대자 삼체 이게 주스케 아쇼스르비 담아디 콘서트 좀 주시디게 마미 디슈 ये ते बात केमितो केसी छुछ तिते छ्या केबिना तोता सांग छुछे लौयुस ता लुंग लंगसी
2: छेन थान थे छ्या छुछे
1: केसा थु छुमितो कुन सो छाउ छ छेसा ये लंग छुछ ते केचे हो जु सब छ्या छुछे
2: चांग छ्या न हो म दिन जे रा था खुसी यिन छे गा ल देम छे ति दिन थन दा दि म रा न्या म्यो मे सा कुन सु लिम दिन छ्या छुछे
0: वे Yamena, Jigab Shalada, Gitche, Murang Susukun Juna.
1: Show us on Tatulunga, Delshi. Yet I did you a mehoto Yabina. When you rope it to Mata.
0: Delshi.
3: Jagger Gans Nishi. Yoku Jim, my debut got that duty. Choose your ammy, dear Jura. Jagger on Susukun, I'm not positive.
1: Tirang no Sushi.
3: Chezanagi
2: 你来胡大清晰 让给你最近的后面你也信不住你也让给你也不起啊这个反了给那个团大的书记给现在用嘛的让这个反了个没算子空出去给写不出现在俺妈你可有钱不得都丢这边啊子月让三不连着算子团大可写贴了独立切图几个时俺最近的尿着差不算子起码让给个立刻的信个时
0: 鸡蛋姐呢马上你要这些喂那这些给中这边给老邓给一出去搞到这些事情接着让给你搞到你不接接若不钱的用途啊这哪有什么对吧天宇让给樊书生去连个没有钱你的许多样钱的给给让走看要吃些咖啡顿饭书生了拿不出是没有走谁俺都是点对不多连继续
4: Let's go.
1: Oh, wait. Don't you rank as a young yogi, so very good. That's a good. Logo that is your social. The chance of social. Do you much? Yeah.
0: Those the name, so you must see. Jump in your little.
1: Wait, yeah, yeah. Oh, yeah, yeah. Those go. Oh, do see. Can I in the chinchie? So you will only go to see that. In Chima Nochila.
2: Yes.
1: 洋洋,让睡的。今天是机构从这边路不得看了的,空三的,刚才站在罗里,香港的那句国下切子,中国那对切点年事啊,切三空公的案子,我就请你是的话。
4: 所以我们的人生是一样的。
3: 谁让学了铁图 미디 찬스 겹찬에 돈도산 체제 단지 탁시 다는 같이 체내 익제 당국이 차세 바스리도 익제 마다야 그리나 이루 순대기 최신료 미나 신의 바스 때고 싶어 돈도시 수수로 계세야지 길 랭에 제피나 럭큐 주규시
5: 세무구 쪽 함사 군주마라디 구초 공개 깨나스
3: 라슈다 미디 제르 사자지 좀제 약식 하셔지 디네랑 더데 찍되다 잔이 이루 전에 주신 뭐 시지 차스게 차벨레로 두두들어 고고과 하셔지 야야 자기 수수 넘주디 야고시 대도 거지 지게 좀 집에 뭐 좀 해서 좀 이거 승비 잔치야 주 시외 송다 반수전 最 不需要讀也 쇼샤 기지 세단 고라 데네레 내주도
6: 喂，可能是看你嘴不晓得字，何子，俺嘴不晓得个，啷么才看上去现实的话，快点解决。我那嘴不晓得个啊，既然是解不得就带俺去到前面，一定俺就准备了句话打敲门用啊，十九马来过来看你抢土过鱼。你让笑，晓得的，我说了，你是用啥内容嘛是？可是俺这当俺给笑鱼，嘴不晓得听大的嘴，别的讲起来比那咋些没感情似的，你笑。
1: 书城，让是为从的龙田这马去的。
0: 可对人家看最少为几十万起。马三龙这几个面吧，第一个男的最好是，肯定结婚没辛苦啊马去，人家随风都是钱的用多的。今天是用多的，俺女婿这一边啊。用啊用啊用啊，你往水上，真那么的。书城，阿西。

0: 게나미게 소데 갑시라시기 게디보다 세베질 잉파르바 마세 심을레 권케이바 조등아라 조 깊상 심부도 공의게 샹가레 빈부도사 오늘진 로빈게 디심추 사수 제베질라 인도베 제주 투고마시 지크그 저르트지나디 칠리 결제 인도베 신샤 이네 로빈게 당등 야대유 리슈 제비나 지부디데데 대외야 소도르 생비
1: 전다디테라 让给 live
0: 住下，一年年最忙哪工了，俺羡慕穷，他差别急了，心里想也可以呢，得可以别亏些。等到听我回去说说，金宝，俺让最老板做水姐，没对心就啥子接触的生病。
1: 哼，那个的，你吃我穷嘛是？让罗列子，你吃了些对。
0: 那三年最佳也算了，今年写出来。
1: 用啊！你爹哩，蹲在啥不新住这边干？你现在让大家吃。你家，我哪个你住？他住小院。
0: 哪个蹲的是？
1: 哪个姑妈住下？
2: 야사슈.
3: 야쇼.
2: 주장 할라.
3: 오.
2: 창란네 니츠죠.
3: 거체도.
2: 진란라다 치커가 로바자에 주주치샤. 진란라가 알칸데 고티캡샤. 팀이 창란가 총기치네 진란라가 로우민의 심지 다다 진짜 제배 가르샤. 고타다 치커가 로우민의 신다 창마 주수체샤.
3: 요체브리. 진란란다 바자 주주치네 모두 주수치.
2: 레스.
3: 군이게 미세뉴 유사 년이 튼유 십 조화체 이제 셈도 고지
2: 진스
3: 어 겐주라 차례 가르이나 레스 사고지마 인지 용구이 허 토체나 기랑게 차로 남아 토체나 쇼이 허 레스 난다 먹어 부디이나 오리 샬료
2: 라
3: 这个杀到完了，来开规矩前面吧。
2: 看到规矩前面什么松？这人好了，既然拖着不定这，也你看那松。
3: 呵，阎王的那些把这，你家铺的，老君要不去，恁舅要不去，连着跟那些米仓们的马枪枪们都送给，杀过去嘛，路桥东里路关的兄弟这些。谁？谁家？前头
2: 也好吃不是？敌人神就送上，既然不说话，敌人没着。
3: 到达时，你也特别是当街，规矩要我是他那么多。呵呵，那主意呢？
2: 杨啊，
3: 来有那可把劲不是？呀，地铁的。

0: 지부 뭐 경세 중화 미지 티제 응아주대 보쇼 타그럽시기 조랑게 두도 재미 시비 채소 개생 아이나 예모 넘겨 야우대미도
1: 자기야 가르치고이 포모 진주진 바 다야 요마다 고토경 안고 주신 조시 아제 타보도 마스제기 딩실 연구 성부의 허시 지체너 모규제 신도 가버리다 어당사시 구토 창란라 니쇠 하샹스 셰브랑게 고송아 니쇠 바체는 교수 용구리 성비 양칠 지체 원상시다 기세 졸레도나 지토스 칭이
0: 형아 오늘 모대 대주비는 로 대부도
1: 我们进去接了，还是下去吧。姐嘛，莫养着忙着去的，托拿忙着去，你就去不拉行嘛是。

0: 근데도
1: 접집시라도 계세도 더 소화마 차비나 나래 접시미도
0: 뒤차징에 마요나 사치진의 당시 접시 가르당고 마주니 인지 겹도 보여
1: 용아 니에 그런도 제죠
0: 인지 장게 다도 여우지야

0: 고맙게다. 진보.
1: 구타오게 미지를 카바게와 녀공녀 체비 기지 앙자르시야 명대 배문송 구타오게 미디 칼러 시라니기
0: 알레 체너 나즈 삼베 미디 신의 대유니 부지
2: 방모
1: 지모 말라 감사
2: 기니 되다
1: 过掉了让给苍兰了顾到了若不是他切着听这实话两个字字上切了切笔罗群居顶这一年我嘴里的钱可以了我是上上去能不行大面子两个可以年轻人过掉了苍兰了让给
2: 아도기 소팅 같이 해보자.
1: 지금 뭐 심디 니 앞서 장이

0: 저 예결처가 침비기 구다고 고넬리샤 마스제 갈소나도 더더록 부치셔서
1: 민이를 믿어
0: 민이르샤
1: 아제 쟤는 다시 구타로 중군 섭진 포지 러월에 밀하며 없이
0: 코텁도 드제샤샤 나수도 놓고 세우르베
1: 장게 고츠요미도 예랑 셰오 这最近这列队我最提及的顾涛了新国前我的大先生哎我最名字的顾涛马氏马氏戒指的老弟给那了快说得了我中国奥托有事你过去的催马松快说得了我奥托亚克日啊他都 马斯杰斯年米的退军包包托不切速进来等个马事一年顾涛大这我要我的这鱼亚克人我让子撒起点热切罗蒙古主义第一年我了从这个贼上接不接点不是第一年拥抱撒不死个马的中国唐朝们的垂托不赢了现在拥抱撒托人

0: 진달라.
1: 예르베.
2: 야, 이다, 이다.
3: 김제대라.
4: 디스지 롭치스 주의.
5: 저도 뭐로?
4: 진다 말라. 레게미 무듯이.
3: 여여여 내 등그 등그
6: 심부터 해라
3: 심바 베르샤 에세
6: 진다 말라
3: 진다 말라 루부터 잘 베증아 내 대사르 소리
0: 로병장라 신다 여우시라도 고야 하루 유비네 아주연라 장제 러주 장제 주부지
3: 야호도 야호도 아저게 다도 야호시 다치기 가게 거야 민드 지나 말라 돌대분나
0: 니에키랑라 니냠레 로바 오주슈 아타오사 데다가 치용미
3: 에세 기란 제산 감시라죠 그외민라 장태풍스기
1: 감사
3: 지나 말라 쉬우다 쉬우다
0: 니자 피림 제중이나
3: 아, 진다 말라. 심주체가 내가디 님의 진이 나라 자야 여마시. 니님 세매와 최대 체제 뒤에 유다.
0: 뒤광을 기나게 안아 잡아 뒤면에 다부도 더니스 주기. 피림 가게 주민도.
3: 에지 피림 가게 주민도 소주 아이나. 저디 심주체한테 퇴지 먼고 거기.
0: 피해진 롭친코니 기나게 안아 까면 다가를 안 쏘는
3: 지다 말라. 기랑게 아시시 나무디 많이 만나서 아고 칭합게다. 어리름 이지르다. 심주의 지아치도 년년 좀 시작해비. 다이나 제마네 신유의 치니 민어마 배사치디 주지.
1: 로베. 이자 심주 사수제베 제부디. 마미스티니 우르베.
3: 디 아제 저거 잡이 가지 키우시다

0: 진보. 로변들에게 아유 승비.
1: 전다디, 네 탁주 신수.
0: 야매는 예비에 유배 로변 소수에나 마달레 소소 도시.
1: 장게 참부터 삼나 주문 처리.
0: 용아. 딱다시. 만주소 같이 제송 고라비게 유. 다들게 나로 오토마쇼. 야매는 힘도 오요나.
1: 용아. 让给互相领个动，
0: 勇啊！下面他是方某，你们都等呢。这送我那边给勇有谁？
2: 金大妈啦，既然给俺写信那么的，没你们难受，俺我趁俺别打，俺是冷面起来的。

0: 진보, 니즈기 라요 말봐.
1: 디리 지부근이 지부기에 담배 소소니 로빈디에 따가시미 초면교 경하시에지 가담보다가 칭합지다 보면 온고슈니에 고유스기 다와카시에 심주 사수집에 제부디 제몽원부스리시아 국부인의 시도를 내뉴제수에 신그시 진보가부 용구스베아
0: 디제 밀러 고고담부장시바 진보 말라리에 고고담치
1: 호장승예디 미드리시 그네르 세비나 니에 진보시에서 rāngi lōpion zhāo dā zhāo wā xie xie, zhū sūn nī mūdū xīm zhū xie zhū.
0: Yōng ā, nian xīn sū.

0: 대가사 진달아 드링아 딥수로 활침기 렘마오지 먹이시 하지게 안저 튕기 시가자 생각이
1: 전다든지 마시오도에 라소스 주토미 앱자
0: 아니 타체체자 마도 쉽지 힘겨데 스피사 뉴셰지 아래 타체제냐비

0: 아타오게 시야라 랑가마가 수입다가 레그친 듯이 라직 있어
1: 진보 말라 니다 니제데 레그친의 마체비나 로데민도
2: 방모 디제시 니에소카지 제송고라비게 규 오늘은 게날 오와삼쇼 이내 지구 된다디 베드 양부시 고들비게 싱시라요르사 다리 랑게 장지염도 진지 소디게 투 오스도 샤다 제송고라 지부요르바 이내 랑게 랑가 규무요 마시 다다 장지염도 규무자 용시
1: 용아 니에나다 메 체죠 조호장 나데 린조체 체유유 메자 저랑게 나다도 망스치로
3: 땡에다 내가 스게임드 장게 안서 로봇 된다지

0: 소디게 아타오그지 랑던도 유니 잠다
1: 엘레스
2: 잠오 빈조 손사 요아든 저 쇼마시 방모 랑갈 네츠 라스나 잠마다 추토 야오시라
3: 용아
4: 제달라 게세 네즈르 하가치네 스셰바니
3: 就互相个谢吧，年过去。既然你个阳光，你们都吃，必须接新个月子，如果吃东西。今天了，照顾到，多点的，你照顾个月子，其实我那年就是好病了，大多都是吃东西。现在这家的他也行，新的早年几个，大多还是吃多吧。
0: 现在给他做这些姐姐，是你对。
3: 用啊，真不忙了。
1: Less。

0: 사실 대일에 뭐다 십시신이 유지.
1: 소송링디 두스텝 점어시. 급지 자자자자 실크시. 계승원의 롱트 장교스 토지 고추 시토비는 고추 제시 심부시 없다.
0: 두스터디 다리 소어야 돼 뇽트 쇠봐.

0: 말다. 뭐라디 괜찮스 법이야.
1: 십시 전부지니. 쉐쉐면다. 네 자디 이규라 십시 내부지기. 아. 네 미세니 계시 취비. 소소 린토미. 선이 렌체 용스기. 대비안에 다리 소마 고단요 마리. 어. 장자.
2: 응.
1: 계산한 게 디규라. 뭐 쉬이 있어도가. 답시 있던다.
0: 그렇지. 이제는 뭔가 다가 미르다. 나 답시 있던스. 나 답시 가르니래.
3: 제송고라. 십시 그때부터 지그레스 기랑게 미지를 지난다. 턴도 먼저 소디게 기랑데 시아나 전부 요리지 봐.
1: 디데니 치위. 니에디야. 버즈니 주케 르마지. 이니 나라저 팅윈능 시치 전밤에 봐 소오고 삼나. 피해진 갖고 지그지. 나라저 탑시 신다스던 교시야.
0: 탑시 신다다 왜? 디 랑가 사저다. 랑리 유브디 탑시 인지리.
1: 흠.
3: 저호창. 피게 잠에는 영향 요 마시. 잔 저와 있는 녀를 파 로규. 연관은 이게 대구 대초. 기세 접시 상들이 도나 은이 파 로유기.
0: 연관은 이게 대구 대고 접시 상당. 잔 접시 상 가르대야.
1: 어, 녀시오. 당당아 라조 남자치 님 마시. 선이 렌조 좀 셰조시. 아, 도시. 녀랑 라조 클라사도. 서기서기 접시 상당초시.
0: 사회는 현수소시오. 나 알아둔 것 같아.
3: 죄송고라. 체니키라는 투순쇼고 키에서 지 제가 데려왔나 용도게.
1: 니엘람 사카바이와 친구.

0: 저구다. 키나 스톨디브나. 니조피게 요시. 키시네줄 하비나. 따도도 시도시.
1: 제가 제자데 더 역시. 신도 전해지게. 따도 제 가리브.
2: 영화. 장게 사치데 신제 총겸이게 주저시 유스 신유유 삼치.
0: 어지.
2: 맞다 시어티다.
0: 저.

0: 소기베 낭다 좀 무슨아
1: 낭다 뭐죠
0: 기랑 시베 시라 네 기지 제비 비게 십시 님 뭐지 워싸 딘데 네 소키 도부디 문에 경거다
1: 저 방모 장고시라도 신제 류련의 솔로제 님도부디 저 고고티스
0: 라운에 종세도와
2: 진부랑 신제 류련 세게 네 류련 뭐고키유
0: 용아 나 신제 류련 가부유
3: 기랑 신제가
4: 互相让他个对的用啊进步走所有大家记得用啊嗯浪巴了方木给新结节目中啊嗯当大米多不在坦大大大马代表给米多坚持一下
5: 陈大现在变得俺中意的了

0: 제다 고라 기란수 토가 티니 이바 나님도 치는 용구 집에
1: 하하지 제다지 니세비 버리 니장아 레고 망다 치제 자라 야치 로마치오 그제도 니세야 우티중에
0: 제다 고라 데데 나가 심제 치와 두 니스 테오치오 니코 되라 고타 렙자 창란 데디 고타게 나 따도 시라 치유 너니 뭐 신님 부이
1: 现在都是钱的感觉着哈哈哈哈哈哈他何是我让你个床的骨头给我之前叫什么苍妈我心念不送咋你们到这请你也给他们脱下那修衣金大姐骨头给苍兰的前面来个让给猛烈性个月是金大姑了第三对于不是哈哈
2: 苍妈来个的今天是吧没现在俺到骨头老妈给这玩意的切早姐妈你们都从这边全部人了养血嘛是呗骨头给他的特在心就杀死青年给老表姐别想死人让俺先去吧俺爹来接你们看些心思
0: 可对了，其他大妈不对侬了，只有西扎一扎，俺听我唱的跟对音。

0: 제보 마케다베
1: 고군금이 탄달리지 랑로로 용신자 칼라당기 있으기 고대라 콘주님도 통도 보무시도 장난에 용부자 민라 진란란스기
0: 뭐어디에 레비임시 등도 후흥을 겹쳐지
1: 让他指不远。
0: 我怎么说？老兄也干了，平时咋不有事？张兰呢？没么走过国军村的，这里也不是。金波，等等俺就说，给那老头也有嘛事？俺就那把约不到，这送过来真的熬不得个，地沟里装个油脏，过空点火去嘛是呗？
1: 古坤是你的，说说的呀。嘎古达师兄弟，这我有个院长，同他合了一年，提出去的。顶这人家搞不明，一年谈的顶这家长，俺做成都早也走了去有人。那个人说定做，那个看，冷地顶住着。工作考虑起这一面，先前更麻烦。
0: 先生，

0: 不，拉我这儿看拉死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바제
1: 플레즈 찌추다
2: 가나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샴즈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0: 고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니 자진지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카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진보.
1: 당고랑 가봤신 봐. 동양 교대 면도 봐.
0: 하, 빠자에 도와줘. 님도 알아도 마침비.
1: 빠자에?
0: 응.
1: 그러니 증매 봐.
0: 증매? 나 알아게 하죠. 진주민도 시체 대비.
1: 쟤네 니고를 야고 쉬다. 미도 국주주 제가 제 배모도 고중 세중아 지거 시부터가 징란란질 장제 장란대도 기란이 자동도 줘봐 다리 양랑 알아야

0: Chibula, Chibula,
1: Chidatula, Pibe. Chidatula, Pizza, Pidi, Mitsam Zombri. Taga, Shela, Chen, Kedo. Nasty, drop the shoe, Chodi.
0: Chibula, the Jashibi, Chawakarina, La.
1: Nikiran, Chu. 대리님 보무시냐 아비다. 야야야, 님은 주시오. 보제다도라시. 징산수 숨링기 제가자서 숨지지 황거다. 마세나 주기 접시.
0: 지빌라티 제모소다. 다게샤. 로치주능시. 갈레디 제 갭투미도. 제마키나즈 다도 망스나쇼.
1: 나노스베즈 차로 쇼고잉이르다.

0: 디린 소나가 되죠.
1: 디페진 상매 시야기 고유 샤미야기 스위스 세야 되면죠. 아, 제보. 치면도는 스니에디 롱부디 개버르비.
0: 가리 개브스기시. 자고다 계속 개면도. 로중두 디귤 개자도 세뉴도. 롱부디 레마디게 페주 증지 먹고 등고 요시. 미디 레브 총고시라 요브자. 람부 교보다 뒤인제 강발수 용부시. 단대 디귤 손점이 임배시고 공유 곳이 개부시. 그것도 세비나 숨겨 세배 무도 곳이. 세마도 먹부냐제 하셔오시.
1: 디동원에 세우시 자리시야. 디린 사모다 둘다 주도 지인 세배 모도 동호 동의 고였어야지. 미동원에 가장 빛나치 자사야 미도.
0: 샘사쟁의 멤치도 마시. 아니야 다발. 멤치의 사마 자사야 내봐.
1: 진보. 다 원나 진보 말라래 공자신다 내없이.
0: 내 주고 윤도를 대체 자주 비교시. 사지딘 제라 원세도 왜 자서 요 마시.
1: 니에대는 고건다 도산디스니에대 참부 맵자. 니에니도 지 고송 송겸니에다 지니 도세 송겸니에시야. 키멘티엘라 겐디케 맵아.
0: 미디니 정규급을 배여시. 니에 쇠바젠 디진 상매도는 첩잠시. 무익이야 주주디. 빠르죠 된저 요마셔봐.

0: 로용비. 나랑 저 겸이 딥수 로와디. 랑게 모두 도담 지구기. 머시가 라즈 총체가자 참조시에브리. 이내 사자 도담 지구다. 계시 전제 사업 야구 뭐 준비이나. 나랑 저 딥수 로와디. 모두 녀경 지구시.
1: 레스. 녀생이라 진짜. 쟤네 전제 사업 뒤든다. 미신다 지련이 세우르비.
0: 고생 마시. 전다디 아토게 죽부리
1: 알레 에센스

0: 진보, 사시디 가르치스레.
1: 로빈슨이 용구시. 진보 대구 지시에서 급대들한테 당장 소화교아.
0: 로빈 교고 된 제리가 유시.
1: 나랑도 사시디 종신보스 개개비야 면서. 퇴제사 심주지야 개치시.
0: 니시스.
1: 도스네 장게 대두스스교. 마담 카토네 뇨아교아. 等多几月，等大的明星打了马血了，
0: 基本上落地不起。
1: 走。

0: 저 아단 감사.
1: 장제베 장아다 송기스가 담르베.
0: 마시. 나 제부 방모로 봐 용비.
1: 첸부 방모. 첸부 방모스. 단도 미지임다가 첸부스 배우기 없자. 뒤져줘봐.
2: 장아다인비. 나다 제부 낭스네 린조이. 예명러 방모스.
1: 첸수 첸부도 가림배 코이래. 송 첸부 딘제. 나다 계신이 업주니다샤.
2: 딜레레가 거셔도 체기 가리메 은닉 집벽이 제사요리 잔리에 삼자 유규 마시 딜레랑게 거동아 뒤즈다 사자 지근저 제오 위메 맞음이 근저 쓰용 위메 쉐다
1: 세니 사자 타가라니 니엘로 소소 키시다 디네 제부 체가 제로 신다 주도 제오 마지 소 저베 지로 한주디가 제오다
2: 체능 맞음이 그제 용 거지
1: 미제 용쇼 메요 소정아 저 지리라 메가 저다쳐
2: 디제 챤 삼브랑 아유
1: 마삼 카르어레 랑소 망고 싶지베 다오는 예 준비 된 것은 도야
2: 전다디 녀타제 도마시 파로제 제버티니

0: 진수이야.
1: 진수이야.
2: 진블루 제끼야.
0: 치보, 치보, 기체무사.
1: 남자분도 와.
3: 고생하죠.
0: 고생하죠.
4: 조호장.
5: 에, 양관.
4: 가채소죠.
5: 에, 계좌문서.
4: 진부 말라. 가채소. 수다 증가. 아니 아단다 소아야우트다 개체가 신비. 미디 당도네
6: 넘겨님치라디엔지我准备当去马日了昨天年来这样为事的他们在等到人不切过于啥年米的大给这些店都上街阳光车接竹子起对控制米就上那些团员街我你别给你自己每个泡沫中啊我能当面你也投了个差的给阿丹斯你的事嗯进步장사다고군기체사마시베你也支持요
7: Shanglai mei kyu pama zhunga.
8: Nga nang dami, jo fang mo nga sung kyeb shu. Chak zai ya kya mi tu.
6: Gu kun si yin kui kha dian si li nai mi tu. Tang tarang kwa zai ga zhu yin.
1: A to. Mi lo lian ta gai zhi guo zhi. Gu kun si gda qi. Dian dian nga sai xie xin do ka bu zhi.
6: Jian bu, dung dung sai xie nga xiao zhi. Mi zhu zhang gai hui ni rup kyeb xia.
1: Zha xia lian ba ngang gyu guo zhi.
4: 让你们去念古图姆图耶。姐夫，我你来买几块泡沫酒，没现在等到解码公司打你们的钱为止，给要吗？谁？

0: 맞아다.
1: 경세 중아. 스부디르 그래. 나르치다.
0: 제다진라. 드린 삼갈에 가다 있다. 공에서나.
1: 최빈지 장제 로크세 시소.
0: 럭지.
1: 럭지. 맨데 게다니 쇠럭죠.
0: 땡웅아 수수링 대두. 맨데 티세트 얘기.
1: 다시 되는 게 니리 지고 시자.
0: 도스터디 잠미도.
1: 잘을 쳐 꾸비. 이미 표제다에 맨데 상마. 집이라 수수수에 남지비.
0: 말해. 상 수수링에 오염시. 마가나 맨데 숨마시.
1: 미망고 유자. 만에 더부지 혹시. 상부출로니 뉴워스비.
0: 댄송이 세브라시에마소.
1: 겐지비디레 마치다. 진주민주 신두게.
0: 민감맨데 겹심표. 진주민주. 시에싱맨.

0: 진달아 나체나비
1: 다리 아서 로르예자 라모힙식 입자
0: 디테가 봐 녀식이 계란가 켄세르 봐 녀레 카르치네 젠조 쳇도 일라 지나미 여와셉치기
1: 녀미나 차마조스미

0: tati matsabi dando pyo sayade na lo nganzo kongpo rani tenpo ki tachi shubwe loma, palu loma di na shingi ti tanguin sayade ki ta mangu shubi che di na lo chorto chebe kala kartu yang pyo na lo gyab dinde mazho che yang tige na lo nganzo pyo pyo di na lo so tukde che yagi ti pyo men ki ti lakze di shuk chebe shubje orba yang di men tige kanga tabi kala yang chorto pesha erdi tabi ne erdi gan la ya le ne cha chok to re eri na lo gi du zu te ya da de ne er ma du ya da ti ge che ya tin zu gan ra ra su su gan la ya le ne cha chok to en den do ga ya kha ji ya chu le ya zui kho be ji dan go ya kha ji ya chu le ya zui ji ya ma du du ya bu su ji ya be na ge go ya di na zu di che ya men zu di
1: 때
2: 디냐가도
0: 다든지 강에 양 안주 빼나 루야르 다든지 숨로스야 다 서큐스야 르든 어 벌리 넘스야 다든지 강에 다든지 카시 양 리네 제 상교 인데
2: 알아 다든지 계란 계란 게 규체 숨줄 학스 나 되게 추여리 봐
0: 강가 추여리
2: 다든지
0: 니 카치 커도 도스면 비제 야 디면 파스 저도 제 저도 제 저도 두데 제 학시 들어
2: 그랬어
0: 근데 벌루 되게 야 키제 쉽지 여러라 디 벌루 까나니 여러발라 벌루 까브디 나는 빼다 맨나 죽르발라
2: 니 따빼다 나란즈 베멜레 파주 저와 쉽지도 와
0: 다그래라 디 빼서야 디 원네 전 간제 베멜 죽지지 르바티나 다 이네 단데 치수 간제 따 빼서야 디 죽체버지 정르 간 죽체버 봐 디 마디 이네 원네 전 간제 룽두세야서 빼서야 디 다니마 네버 카지리 양 룽두 근나서 죄고야 된다 카지 빼르 나서 죄고야 된다 那 카지 上都是那是最好的那超多的那等于这做的别个可能咱是这样没三百几百没的三百蛮好了吧呀你去搞这个的第三样没看见老陈就等着三百四零五零强的那么多的等于说干了呀别个的说说别几百加几顿 写清楚就打进去这边呢三百六百要开始做的
2: 안다 되게 상물로 키란 거 디르바 착소 톤제 지게 톤에 셰비나 소공이핀
0: 그래 소공이핀 근데 되게 가거든 안저 님기 삐가 규치 되게 다 저 두룹제 말에 진진 안 지 섭다 약 되게 양 안제 진짜 드야 인더스제
2: 아 레스 레스
0: 디 추제제 디 슈고르 봐 규제 거라 슈부젠 베나로 슈부도 마고 슈고 거라 봐디 야 저 두룹제 섭다 약 되게 안제 디 真的是这样子，长时间上班作业了。但第一呢，但是这个呢，就。

0: 心不了，我跟牛奶就飞在这的，还是走的哎，密码我顶着都。拖个这个密码，肯定得记得点不行了。人家小学生我心不死就有，等到初二新毕业，咋什么痛痒痒的？
1: 이 미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순기 등기다 이르경 샥두소기 진위직도 되비에 숨직도 되비에 내유식인비에

0: 초고 주요 세미나는 소부지규 로어 유지 송부지 경남 서베토 배드바 창리 대바 시기 미기르기 배준티 계급기 탑주나 냠지 체디 외주타 겐지 코스임나 띠니 뒤로 서베 계지 능루 사바 강리 촌버 체유 빙루 미수 장부로 조신 샤동 토베 뒤주 독지 닝기에 가르니 파미얼 사드 서버 토제 미 솜동 등기 셈베 롱롱 남장기 쇼제 용조 차디 체베 타메 총규 바라 제주거송기 초도 견진 조남 서바 레고 초번에 사오 동남 타웨 제리티조 뒤주 등등기 교르고 조중기 차자우기 레윤을 바라 레리 갸자기 방라 침베 원튼 존인 치비 기도기 배바오 시인라 미리 갸다는 용웨 뒤럽기 냠규르 시경시 롱아 센중어 베링 배준 침베 등규 지급 중화 부주 동주로 망부 미게르기 배답티 기급기 보든타 레왕타 냠디 덤섭 치에디 ngarsim chege tha pangar chimbe dungyu chine dobji gigup zudun tha meri gyadari ki chacha lobu chere gwedi dongji bedab lhumi cheshin yu. Jeze jurgu nyingi mima ngiri chabar to gojo to dobji dang tha dobji gigup ni ngoyu ki dunyin kechin denba tha pogi zubji dunyin kechin den yu. Xie Jinping ki dangzu gongba lobjong tha lagdara chi yulingwa xiebe jedanbe zumi be yu bishi. Zumi nang Xie Jinping ki dangzu gongba ni gyungyong chegoba jubshi dang la todam tha dang gyongwa dang targe dobji dang dōbjī gīgībī gārdār jē tāng zhōwā yuè jīng, chō yōng nī dāng nīng yōng qiē dī, dāng gī lēmī rīng xīng tāng wēn dū rīng xīng, dāng gī yuè rīng sē yōng nē bōb sā dēn jē tā yōng qiē nī, zhōng gī lō gī tē rāb qiān dū yō rō bō gī tū yīng tēn yu jī, kuè yu bā shī.
1: Zhōng gō kōng jēn dāng gī mī māng gī nī qiē dī, lōng nī shū zā bī mō rīng chā bū qiē bī gī. Mi zhi rang zhen ta mi ma jing zhui dong yu ye ge qiān bō tōm nī, mi ma rīng kīm rang dā gī zhōng gō zā bū wū nī bā tā. 据天年宋中华米利给推入萨巴小日当中年龙家的居民阿口为目击列在乐基江南西北南提人中华米利亚尔郎不年基座人路给萨基塔组准起个崔西土别为东保卫冷静许居业河北新津平山总西北坡陈素康给端度中国萨巴天年穷西北一如前不提大滚给托南切于西都久日月 Chensukana, Jixum Chebe, Saji Chenjar, Dube, Ringwu, Rizhile, Minamki, Gutti Dugi, Lugu, Sebur Dotu, Long Dunjul Hagi, Naruto, Dang Junyanki, Jungu, Saji Chebe, Chonsebgi, Gundum Kang, Jukshudi, Sibe Poru, Mima, Jingjumala, Gutup Chebe, Liao Shen Ta, Huai Hai, Pingjingje, Yugi, Chimbusumla, Gekotobata, Jungu Yongi, Saji, Gekotobla, Niwe, Samsuli. 记录切东国家习主席国略大王松班毛泽东铁中共中央立功给你吃的西北坡年写铁的京剧局局给咱们的学年中国三百车不住切不上记录切东国家习主席国略大王古班中国民马切岁传媒从都各堂北参中传作托中国三百给各给民中华民马集团给各堂 毕竟，这是其中春江区嘛噻，这是民毕竟的故事。中华民嘛，集团结构的，说白，确认民国去的，首先那只孟西千年，孟子确认卡塔，给南给米利卡，统治级别，民嘛孟子希望给自己国把三段切。记录切东国家习主席国略大王举办财经年给其中，这是毕竟托，茫茫七族松就业，南的国民唐金托。
2: 结构五年半，再过全部十个月做不通。中央密码师兄去主席毛泽东去，中国三百五年半，真不成熟的年开展呢。我们今天别给绿盘南庆县，刚爱他妈差不多都有的，人群长大给中国三百五年半，闽南给几个人改变切不通。头天年送中华米粒给陆续给，突然三百下儿。中国三百五年怎么了？娘家他脱西去南，家属级别突然现。 当地，改用民办给你吃的毛主席绿色米杆儿免卷糖普渡当晚免卷少了点年速得不通，说来他新来团结拉索，中国三不组军节级别吃下萝卜起吃多煮不脏，结果给突破西泽吃年六十多个，江北张不记的妹妹亲自结果，朝鲜了萝卜多能煮狼的，而且常见了点年朝鲜给能煮了提取切不嘛些，毛主席说啊，对于俺年，台湾策划多真最切。 铁塔切记，而且某本给中国师兄呢特制其他茶板面对板，我们现在每个矛盾层面来解的，中国谈朝鲜给谈咱们说某道茶不切别，啥都总么特别集中结构了两个侧金水，记录切东国边我们就来到我就被切去过年，中国密码谈了嘛。

0: ཁྱེད རང ཡིན ན དེ རིབ་ལ་ན་དེ་ང་ཅིག་ཙོང་རིམ་པེ་མུ་མུ་རིན་ནས་ཤུ་ཤ་གི་གུན་ཅིན་པ་ཨོ་ཅེ་ཅིག་གི་གསུང་ན་ཤེན་ཅི་ཕེ་ཡི་ཁྲན་ཅིན་རིན་ཨོ་ལེས་ལེས་ཏ་ཁྱེད རང་ན་དེ་ཚིམ་སུ་ལེགས་དེ་ཆ་ལེ་དེ་ན་ཅེ་ད་ཁ་ཚེ་སུ་ཅུ་ཡིན་ན་ལ་ཨ་ལ་སུ་བ་ཅ་ནི་ཅེ་ད་གི་གི་གི་མ་ལམ་ནི་ཅེ་ད་ན་དབོར་ལ་ལོ་སུམ་ཅ
1: 我这里是呢，从你这给工作当地做看，他引进民进的过来的，什么地给他，嗯，现在的，这些人是呢，他，啥钱都没着吧？嗯，啥地了？他地吃了？他那没到白吗？嗯，那老家人民族，
2: 哦，这些人，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2: 哦，
1: 这些人，
0: 다 너무 아자라 그 다 계제 다야라 그 늘어라 다 단다 디 잡고래야 치르 다 근데 콜로 이제 선분 이렇게 리제든디 다르래
1: 지금
0: 근데 방해지 어 리제 다야 너무 안데 다 나게 이제 좀 그러와
2: 다 대야리야 급제 가르 가르 거이나
1: 지금은 차이야
0: 다디 급제 차자기는 너무 차자기는 다 루 대바다 세트키 늘어게 비 야신디기 좀 Then dig it in the butta. Shinny, I just say, you said,
2: Ah,
0: said the Jasini.
1: Oh,
0: the Jasini, then you meet these in the knee. This in the Trujaji. Shinny, then the butchini. That Kitchen Chasagina, that the
2: Chigachin.
0: That Kitchen is Chasana, Tanaki Kitchen. That Gitaka Kitchen, the Kitchen Nagani in the Kitchen to Trup.
2: Less
0: than number the Sortini, this Shinny Shamsin.
1: Kira,
2: 다 기랑가 단데 샤먼디 스웨바 락츠 카르 카르 고레 다 락츠스 누 지게진 어 꿈주 있어 말레
0: 제 단디 락츠 진 단 나가 가시라 고이
2: 안 가리 가리 고이나
0: 디 빼자지는 사고 디 나록이 빼치 고레 아
1: 레지게 겸 모시
0: 어 니 나록 디 빼치 카가 지제 답디 샤먼 티 디게야 빼치 고레 자고 또 샤먼지 샤마레 다디 체중 차디래야지 라디다 티디
2: 뭐디기
0: 빼치지 다 자디 여선 사디야 가을마 요체 샤바르치 야 가고
2: 근데 뭐 모치디
0: 오 근데 지마 요체 또 고서 뜻 뜻 거 봐
2: 그럼 그거도 거고 없지
1: 이기나서 총가지고 맞아야 차도 가려 지게 겸의 신상다
2: 신샤
1: 신샤스 말 맞다 총가 니 조디 주고를 야 넘 총가지고 이나
0: Tan ngonzu ki tachi zamzam na ngonzu ki toyi. Toyi ndi ki nalo liya chi tes tan. Tan mi sada rinpo diba ta chi ngonzu bayi ki niti shen diba. Ya shamandil tanda nyo chi tarsarum chi nungo. Ngonzu kyamdi shen shadil. Chi kyamdi shen shen. O digi ya
2: ngonzu ki ten
0: de toyi na ndi wa 다다기니지
2: 어제
0: 어지송 디지야니로는라
2: 제제 양양콜라 로지를 가져지는나
0: 로지나 땅아주 땅니 라치파테 진이치송조선들이들
2: 아네 아니 그냥 땅은 안주 잔샤오소 말베 지게체는
0: 哦，对，针对这个是针对了呀，中药以外了。中药以外。嗯，可吧，可吧。他这他忙的地方啊，你这手机他先干嘛不了了吧？嗯。哦，对吧？他挺忙不了的。给他那做那的，给他那做就我做，别把这俺们做中药给他们那么少，几个给他销售渠道，这没做，忙得不从的这链接做呢，有点呗。他做卡就从不卡就对吧？自己从的这家里面去，俺们做啥的了？那些，俺们做的是批发做的是怕当，俺做忙不成怕当的。
2: 那不是对他讲的是啥子吧？嗯，我认识。嗯，他现在他这里，我们的亲爱的杨伯，我们的亲爱的小妹的女孩杨伯，你学来老中文学不错，但嗯，忙完呗，轮到那去了，杨家聪，你们想想，因为这些面对学业，来。
3: 日语需下卷进吧，非遗传承人。日语日语需下卷进吧，非遗传承人。米热涅米热举吧，代代相传。
4: 米热涅米热举吧，代代相传。
3: 落雪，手工。
4: 落雪，手工。
3: 千杯可乐，缝纫机。
4: 千杯可乐。 缝纫机，翠甲把染色，翠甲把染色，塔尔库丝绸，
3: 塔尔库丝绸，吞布产量，
4: 吞布产量，布切质量，
3: 布切质量，
4: 古切材料。
3: 六七，材料。
4: 六七，工具。
3: 六七，工具。
4: 扎比，模型。
3: 葱绿，展销会。
4: 葱绿，展销会。
3: 葱
4: 兰，销售渠道。
3: 从兰销售渠道。